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기만 해도 딱 사랑받는 티가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티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필요하신 것들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선물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루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도 어김없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가 바다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다. 네, 바다의 아름다운 물결 위에 또 귀한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들 오늘 7월 16일자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얼마나 사실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또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 이 사랑과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상반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큰 은혜이며 갚을 수 없는 은총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으로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참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좋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묘하. 이게 정말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기이한 일임을 우리가 영혼 가득히 느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나가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한 주제와 메시지를 좀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우리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만들고 또 뭉클하게 만드는 이 성경 구절들, 네 구절

이니까 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단문으로 10만 장문 100원 샵 9330번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선물도 챙겨가셔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면서 사랑에 뜰한 오늘의 기도문 또 챙겨드릴게요. 자, 이 시간 기도문 나눠드릴 텐데요. 키워드 알려드리면 그 키워드를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 전해드릴 거고요.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존재. 네, 존재라고 정했어요. 네, 샵 9330번 존재라고 두 글자 문자 참여해주시고 오늘 준비된 또 기도문도 여러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뜰 안에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건강을 정말 잘 챙겨가시라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선물들을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물론 여러분께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이미 나는 충실히 잘 지켜나가고 있다 하신다면 뭐 전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좀 일상 가운데서 분주함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사랑의 뜰 안에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 씨앗과 또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건의 물꼬를, 그 하루에 있어서 경건의 물꼬를 좀 트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은 여러분께서 보고 또 고백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더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기도문도 이 기도문으로 이제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양한 감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감동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동을,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시동을 거는 어떤 장치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선물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존재, 샵 9330번 존재 이 두 글자 또 문자 남겨주셔서 준비된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오세광 목사님. 이분이 이제 대전 지역에, 또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오세광 목사님의 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네, 이 제목의 찬양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강중현, 조수아 씨가 함께 부릅니다. 듣고 오시죠.

오세광 목사님의 귀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강중현,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에 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존재죠, 존재. 예,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존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오늘 특별히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음성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로마서 8장 32절, 요한일서 3장 1절,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 귀한 말씀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문자 얼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2부 시간에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1부 시간에 여러분께서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귀한 신청 찬양들 나눠주시는 대로 최대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찬양을 여러분께서 뭐 듣고 싶은 곡도 너무 좋지만 이제 방송 가족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안고도 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존재잖아요. 존재. 그리고 씨앗 각각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0675번님께서 또 씨앗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5543번님 샬롬 씨앗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고 또 고백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8457번님 네,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이 또 이제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이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71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네,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히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073번님 존재만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1234번님 씨앗 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또 시편 요한 1서 말씀이 각각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전해져서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아유, 네. 이 문자를 보는데 저도 울컥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또 보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좀 받아주시고, 또 주변에도 나눠주시고, 또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께서 활용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0360번님께서 저의 존재를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뜰한 믿음과 찬양의 뜰안으로 또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서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찬양, 뭐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찬양을 좀 다채롭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에만 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지 않습니까? 많이 많이 받고 누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눈물나게 감사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한단다. 주님 사랑합니다. 3326번님 문자 주셨어요. 네,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로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행복해하고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우리가 미소 짓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일까 싶어요.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좀 여러분과 나눴지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딱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아, 얘는 사랑받고 컸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 저 분은, 저 집사님은, 그리고 저 선생님은, 저분은 정말 사랑받고 살아가는 티가 난다 라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0806번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백해 주셨어요. 자, 5076번님 내일 날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 4구절 그리고 기도문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과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5976번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의지를 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또 동기부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4439번님 존재입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네,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오늘은

존재네요. 존재를,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96번님도 문자 주셨고, 더운 날씨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사역 준비하는 교회들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2042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0360번님께서 역전되리라 찬양 신청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기도가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바그림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1부 시간, 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역전되리라 아직 찬양을 다 찾아서 선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찬양 한 곡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제 먼저는 좀 차분한 찬양 여러분과 좀 나누고 이어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찬양으로 여러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찬양은 안정민 씨의 찬양 준비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찬양 여러분과 좀 나누고 이어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까지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존재입니다. 존재.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존재 문자 주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는 여러분께서 더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힘이 되는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신다면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와 그림의 귀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네, 언제 들어도 와, 막 정말 낙심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사한 느낌이 이제 강찬 목사님의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조금 더 요즘에 가깝게 이제 뭐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보다는 좀 더 늦게 발매하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을 세트로 들으면 참 더 묵직한 감동과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아무튼 두 곡을 연달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아무튼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특별히 방송가족분들과 이 찬양 꼭 나눴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이 찬양이 큰 힘과 용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존재죠, 존재.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씨앗, 네, 씨앗이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링크가 가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이미지 확인 가능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995번님께서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신청합니다. 씨앗과 기도문 항상 감사합니다. 더워서 게을러지고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아 참 이 더우면 움직이기가 너무 좀 버겁죠. 버겁고 뭐 귀찮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버겁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체력이 소진되니까 그래서 더 움츠리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집안에 머물게 되고 또 뭔가 외부적 그리고 신체적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때일수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더 나아가서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신청합니다. 2613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찬양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목소리 들어도, 목소리 듣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8857번님 문자 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찬양들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시와 그림의 찬양을 또 신청해 주셨네요.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찬양 신청합니다. 4439번님 아픔 속에서도 가족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딸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 자궁 속에서 잘 크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잘 크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먼저 아이고 아이고 아 딸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궁 안에서 잘 크지 못하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사위와 함께 병원에 있는

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4439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아 이제 부모된 마음에서 깊은 공감과 또 걱정어린 마음으로 이 찬양이 큰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신청 찬양들이 이어지는데 먼저 신청한 찬양 좀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크고 놀라운 평화가 0995번님의 찬양 먼저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곡 찬양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황혜련이었어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그리고 소리의 지명현이었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두 곡의 신청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존재죠. 네, 그리고 씨앗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씨앗 이미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또 보내주신 귀한 문자 그리고 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14번님께서 자, 말씀 씨앗과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피아노와 그 아쟁 아무튼 그 악기만으로 여성 싱글 보이스로 잔다르크 같이 샤우팅하는 버전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이 단서를 조합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지선 전도사님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잔다르크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이런 창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고. 자, 아무튼 지선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양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2613번님 비 준비하시니 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은혜가 2613번님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상실의 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 큰 정말 수확과 열매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리고 비 준비하시니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슴마다 파도 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귀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는 물론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의 파트너죠. 네, 박은영 집사님께서 지금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어떤 지금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계절에 함께하신 주 김찬양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덥지만 모두 모두 소망 가득한 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집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즐겨 듣던 찬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격려해 주시던 주님을 알아가고 또 기대하던 시간대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와 그림의 찬양이 오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지금 경남 지역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는데 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이 찬양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8157번님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 3003번님 문자 주시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는 주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찬양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995번님께서 앞서서 새 생명 태어나지 못한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겁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네, 0995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네, 이 문자가 조금이나마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776번님께서 나오는 찬양이 다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도 신청해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유, 신청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선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듣고요, 저는 얼른 2부 시간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키워드 존재죠. 존재,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존재 문자 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신청하실 분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저는 2부 시간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정말 기죽지 마십시오. 작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용기를 내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사랑에 대한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2부 여전히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존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오늘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4구절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기도문도 있어요.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존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 들어간 2부 순서 오늘 서머 스페셜에 맞아서 목요일 지난주부터 특별한 코너를 좀 여러분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한 말씀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한 찬양의 축복을 전해드리는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가능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

하루 여러분 정말 그 전화 연결된 그분을 위해 그분만을 위한 말씀 축복 선물과 또 찬양 축복 선물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코너 네, 시작하기 앞서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해드립니다. 사랑해드란 서머 스페셜 특집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자, 이 시간은 전적으로 사랑해드란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이 코너에서 내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일단 이 코너의 축복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요,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 먼저 오직 그 대상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그 대상자만을 위한 축복의 찬양까지 불러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 말씀과 찬양을 찬양으로 축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만 진행되는 코너고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원래 목요일 1부와 2부를 각각 책임지셨던 분이신데 1부와 2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0: 네, 굉장히 두 분 다 좀 왠지 모르게도 활기차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1: 아, 살쪄서 그런가요? 아,
2: 활기찬 것과 건강한 게 뭔가 그렇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1: 아, 오해가
0: 정말 오늘 왠지 모르게 더 에너지가 좀 넘쳐 보이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살쪘다라는 얘기가 돌아올 줄 몰랐어요. 네. 아무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효성 목사님 지난주에 굉장히 촉촉한 마음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1: 아, 네. 아, 이게 찬양 때문에 촉촉해져서 네.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지난주에 또 이사를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네, 마치셨을까요?
1: 네. 네, 아유, 덕분에 잘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아무튼 한일정원교회에 좀 더 가깝게.
1: 네, 방송국하고도 가깝게.
0: 아, 이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삼위 자매님은 뭐 여전히 네. 육아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2: 네.
0: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2: 네. 네.
0: 또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워낙 또 강조하신다고.
2: 네. 맞아요. 성경의 무린 곳에 나오셔서.
0: 맞아요. 네.
2: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셨습니다.
0: 네네. 네. 그 정확하게 아버지 성함을 한번
2: 말씀드려도 되나요?
0: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 박봉열 목사님이십니다.
0: 박봉열 목사님. 네. 극동방송 뭐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에 박봉열 목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에 대해서 귀한 내용을 좀 전해주셨거든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참이 자매님 지난주에 함께 하시고 나서 어떤 네. 마음 드셨을까요? 네.
2: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0: 네.
2: 이 풀어놓고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또 만나야 될 분과 또 전화 네. 연결되어야 될 분과 좀 연결될 수 있기를
2: 네, 맞습니다.
0: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야지 코너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뭐 사연이나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그 내용으로 맞춤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는 그 내용과 또 목사님과 그 우리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될 거잖아요. 전화 연결돼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찬양을 즉석에서 지난주엔 다 선곡하셨다고요. 네.
2: 네, 맞아요. 즉석에서.
0: 네, 했습니다. 다 선곡하셔서 바로 축복의 말씀을 이후에 또 축복의 찬양까지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저 축복받고 싶습니다. 저 응원받고 싶습니다. 저 격려 얻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전화 연결이 가능한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뭐 기도 제목 혹은 사연 뭐 처해진 상황 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그게 좀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저요
2: 저번주에 있었잖아요.
0: 저요라고 문자 주시면 전화 연결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실 동안 또 생각하고 정리할 동안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좀 축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먼저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
1: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0: 네.
1: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2: 아멘.
0: 아멘.
1: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어둡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0: 아멘.
1: 폭풍 속에서도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요즘에.
0: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 아니, 짧게 해달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0: 제가요? 저는. 제가 그랬었나요?
2: 자, 오늘 찬양 길게 하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1: 아니,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고민들이 사실 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0: 예.
1: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 왔었던 적이 있고. 누구나가 고난이라는 시간을 만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면, 경험하는 중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아, 요즘 이제 트래픽들이 많잖아요. 아침 출근길에. 근데 트래픽하고 우리 인생

0: 생각하고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진행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나누면서 아 곧 하나님께서 어떤 트래픽들을 풀어내실 거고 전진하게 하실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메시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산지에 있는 다양한 것들 사실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해 주실 것이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고
0: 맞습니다.
1: 또 우리가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혹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을 좀 견고하게 또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의 그런 발걸음 가운데 이 사랑의 뜰하니 더 나아가서 극동방송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멘. 네.
1: 자,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네. 방송 가족분들께 귀한 축복의 찬양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네.
2: 저는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난 주의 것.
1: 이 찬양을 또 선곡하신 이유가 예. 이제 즉석에서 좀 선곡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2: 이거요. 방송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냐 말씀드렸더니, 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1: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찬양을 네.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즉석에서 선곡해서 여러분께 좀 선물로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네. 그렇다고 사연은 너무 막 많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샵 9330번으로 짤막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사연을 혹은 이제 그게 또 힘들다 하시면 저요라고만 문자 주셔도 되니까 혹시 이 시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축복을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의 귀한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0: 아멘, 아멘. 아,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아, 오늘도 촉촉하네요.
0: 아.
2: 촉촉한.
0: 촉촉한. 네, 감동.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촉촉한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549번님께서 이분 제가 방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 운전 중이셨어요.
2: 아.
0: 운전 중이셔가지고 문자를 길게 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2: 아.
0: 네,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1: 끊긴 거예요?
0: 네, 전화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카메라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어쨌든 네, 기대 많이 되시죠?
1: 네.
0: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방금까지 전화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잠시 꺼진 것 같은데 자,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사라질 때는 네, 두 분이 좀 말씀 좀 나눠주시고.
1: 네. 아니 이게 저희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게 장 PD님이 되게 마음이 어려우시겠다. 아 이게 고난인가? 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 누군가가 혹시 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 오늘 찬미자매님 찬양 듣는데,
2: 네.
1: 아, 이게 계속적으로 제 어떠한 고난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아, 맞아.
0: 지금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1: 주님께서 함께 하실지.
3: 여보세요?
1: 아, 연결됐네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3: 여보세요?
0: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 혹시 괜찮으실까요?
4: Your dialing is.
0: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0: 아, 네. 아, 지금 통화가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우리 두 분은?
1: 들려요,
0: 네.
1: 들려요.
0: 네. 저희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실까요?
3: 들려요.
0: 아, 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실까요?
5: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너무 네. 축복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3: 저 충남 공주 사는데요.
0: 공주 사시고 성함 어떻게 되실까요?
3: 제가 성함을,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0: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 익명으로,
3: 죄송합니다.
0: 익명으로 공주에 사시는 성도님, 성도님이신데,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지금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이따 김효성 목사님과 박찬미 자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네, 우리.
3: 안녕하세요.
0: 성도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간에 좀 축복받기 원한다고 신청을, 저요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 마음으로 좀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아이, 제가 아이가 좀 많아요. 네 명인데.
0: 네네네.
3: 저희 아이 중에 이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0: 예.
3: 그 아이가 지금 네. 너무 어둠의 길에 빠져 있어요.
0: 혹시 아이가 몇 살일까요, 혹시? 네.
3: 17살.
0: 17살. 아, 네. 네네네. 아유.

0: 그래서 좀 주님께서 밝은 길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1: 저희가 뭐 앞으로 기도는 물론 당연히 함께 할 것인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편에서 온전히 우리 성도님과 우리 아이, 우리 자녀분, 자녀분을 축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좀 축복해 드릴 건데 우리 한혜정원 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거든요. 들으실 네. 수 있으시죠? 네.
0: 네, 네.
1: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2: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0: 네.
2: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0: 아멘.
2: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0: 아멘.
2: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어둠의 터널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0: 아멘.
2: 우리 공주에 사시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게 한 거라고 믿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2: 부모의 아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응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말씀만 축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짧게 기도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0: 감사합니다.
2: 잠깐 기도할게요.
0: 네.
2: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하나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축복의 찬양도 이제 저희가 선물해 드릴 거거든요.
0: 네.
1: 네,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박찬미 자매님께서 전해 드릴 텐데,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에 대한 걱정도 나눠주셨지만, 이 아이를 포함해서 세 명의 자녀를 더 케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명의 자녀를 케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셨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께 오롯이 이 축복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 축복을 오롯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미 자매는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3: 저는 성도님의 음성 듣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라는 가사 생각나더라고요.
1: 네,
3: 조금
1: 네.
3: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1: 하나님의 열심
3: 네, 네. 맞습니다.
1: 네, 이 찬양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으로 받아 감사합니다. 누리시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네.
0: 감사합니다.
1: 전화 끊고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전해주시죠. 네.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 끝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생방송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전화를 끊으시고 아마 이제 차에서 지금 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시고 비상등을 켜시고 이제 이 네. 시간 전화 연결이 되신 거거든요. 아마 이 찬양을 듣고 힘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화 연결이 돼서 저희가 축복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하는 동안에 또 1670번님께서 올해 4월 말에 실직하고 위암 수술도 하고 회복 중입니다. 건강 회복과 재취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신청해 주셨고 0496번님 저희 큰아들 동생을 먼저 9년 전에 하늘에 보내고요. 하늘나라에 보내고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정말 9년 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분들 좋은 분들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31살이 됐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또 5976번님도 또 귀한 사연 남겨주셨고 네. 89세 장모님과 77세 어머니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 연결은 시간 관계상 바로 지금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 사연 하나를 선정해서 이제 맞춤 말씀과 또 축복의 찬양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김효성 목사님께 요청을 좀 드려야 되네요. 목사님 말씀은 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좀 목사님 마음에 좀 남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저희가 또 다 마음에 가는 사연이지만, 네.
1: 우리 5976번님, 네. 우리 한경혜 성도님 올 4월에 세례받은 성도님이신데요. 뇌 수술 3번, 위암 수술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하셨는데 염증이 심해서 입원해 계시는데 투석까지 하셔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박찬미 찬양 사역자님의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들려주시면 많이 힘이 되고 또한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주바라기들이.
0: 뭐 근데 뭐 찬미 자매님의 찬양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또 저는 김효성 목사님의 말씀이 또 기대가 되거든요. 짧고 굵은 말씀. 네, 우리 5976번님 더 나아가 한경의 성도님께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0: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한 마음까지도 가장 잘 아시고 만지는 분이시거든요.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치료가 그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2: 아멘.
1: 우리 참이 자매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 특별히 5976번님과 한경혜 성도님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으로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생각이 나셨을까요?
3: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 오직 주만이 나의 네. 반석 나의 구원 되신다.
3: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 마무리 인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박참희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0: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됐잖아요. 이제 그분의 위에서 자녀가 주님 만날 길에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6995번님과 또 어머니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755번님 문자 주셨고 4006번님께서도 축복합니다 성도님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또 중보의 결단들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네요.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1: 아, 정말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아,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서 또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좀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네.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특권이며 또 감사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우리 찬미 자매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2: 아, 저도 얼굴은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나누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0: 영적 소통이 느껴지니까요.
2: 네. 그래서 중보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0: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예, 결국에는 그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라는 아, 그 간증의 네. 소식이 머지않아 도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멘.
0: 자,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오늘 두 분 귀한 섬김 감당해 주셨는데요.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이 코너를 시작해서 넉넉한 시간을 확보해 보리라 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가지 선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방송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네, 존재

네, 존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770번님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7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백미순 박사의 특별세미나,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마로니에시 공원 공연장에서 북한 이탈주민

탈주민과 바나바 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일 주일 오후 4시와 6시 롯데시네마 청주 영암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상영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빛가운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반드시 영적 전쟁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혹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런 투쟁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어려움 싸움도 없이 그저 물에 물타고 술에 술탄 듯이 무난하게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전투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이와 관련된 영적 전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물질은 양보할지언정 진리의 말씀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은 좀 손해볼지언정 진리의 말씀을 손에 입히거나 그것을 훼손하는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다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그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고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한 소신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명백한 죄라고 선포된 그 무엇이 혹시 이 나라의 법이 되고 권리가 되고 자유가 되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앞에서는 믿는 자의 소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하고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연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과 투쟁이나 갈등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서 교만하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투쟁을 정당화하는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철저히 복음을 사수하는 일과 그리고 경건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요,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신의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혈기나 증오심이나 그리고 그로 인한 내 주변의 관계의 어그러짐 같은 것들을 이 말씀으로 희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잘못된 말씀 적용으로 감추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분쟁과 검이라는 표현이

0: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충격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35절, 36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에서 올 수 있는 오해는 무엇이고 이 오해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삶이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로 가족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핑계삼아 마치 자신이 거룩한 핍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핑계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홀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남편이 싫은 소리하면 요즘 핍박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대놓고 마귀 취급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을 세우는 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실치 못한 나에게 변명거리를 하라고 주시는 그런 하찮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죠. 그 집안의 첫 열매인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상상 이상으로 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만만치 않고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믿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참 부럽다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처음 믿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처럼 예수를 믿는 게 그리 대단히 낯선 일도 아니고 예수 믿겠다는 결정이 뭐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만큼 뭐 그런 이상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 믿기로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가족과 무슨 큰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충분히 퍼지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인도나 또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 중에서는 처음 믿는 자들이 겪는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크기도 하고 사회적인 배척으로 인해서 힘겨운 투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이죠. 강력한 유대주의가 퍼져 있던 그 사회에서 가족 한 사람이 갑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만 하고 많은 무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픔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며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게 맞는 말이고 예수님은 단지 가족들과 평안히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이래야만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자들도 걸어가야 될 전도자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신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용기와 좀 더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로서 바로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3-9에

7000번, 523-7000번, 대일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국내외 12개 연회의 행정과 사업을 책임질 차기 감독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등 4개 지역에서 단독 후보가 입후보해 투표 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등 7개 연회는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으며 삼남연회는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기존의 3개 신학교 출신 간 후보 사전조율 관행이 흔들리고 다자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과도한 조직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전국 기독 기업인들과 실업인들의 영적 각성과 일터 선교 사명을 위한 제52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CBMC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주제 아래 연합대회를 열고 비즈니스 현장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합니다. 제52차 한국대회에는 전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장로를 비롯해 문화계와 학계 기독 오피니언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며 일터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공간이 아닌 선교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장세호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들이 일터 현장에서 신뢰와 믿음의 영향력을 실천하며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교회 여름 수련회 비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탓에 청년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문턱을 자발적으로 낮춰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큰은혜 교회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적 한계로 자체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지역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단돈 만 원의 상징적 회비만 받고 이번 여름 캠프에 정식 초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후원 부스를 열어 스트레스 해소용 상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성도들의 이웃 학생 지원금을 엮어내 부족한 전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청년들은 평소 무심코 쓰던 여름옷 한 벌 살 돈을 아껴 수련회비 절반을 직접 마련해보자는 절약 캠페인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도 청소년 회비를 6만 원으로 동결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중한 영적 경험을 놓치지 않게 돕는 공교회의 섬김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일입니다.
0: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걷지 못하던 캄보디아 청년이 한국교회와 의료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의료봉사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사랑나눔은 어제 선천적 만곡족을 알아온 21살의 캄보디아 청년 티음꾼 티어 씨가 국내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고 고향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꾼티어 씨는 현지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총 7차례의 정밀수술과 시술을 이겨내며 평생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가보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돼 저개발국 난치병 환우를 치료해온 글로벌 사랑나눔은 앞으로도 의료 소외 국가의 영혼들을 구호하는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다음 세대 찬양팀인 위러브가 대형 영화관을 대관해 예배 영상

0: 시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미디어 전도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청년 관객 150여 명을 초청해 정규 2집 앨범 화해 영상 시사회를 열고 40여 분 동안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신곡 영상과 기독교 댄스팀의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했습니다. 영상 상영 후에는 위러브 찬양팀과 설교자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신앙 고민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했습니다. 위러브는 오는 20일 이번 정규 2집 신보음원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찬양팀과 미디어 제작진은 이처럼 개별 교회에만 국한되던 기존의 찬양 예배 형식을 탈피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음향 장비와 대형 스크린 인프라를 활용해 다음 세대 몰입을 유도하는 대안적 문화 안정망을 제시했습니다. 일방적인 음원 발표 관행을 넘어 대중 친화적인 공간에서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복음 전파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통로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칼럼.
2: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앙가주망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 책임있게 행동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정의를 마음으로만 찬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머리로만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붙들며 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섭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와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는 소망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 모시겠는데요.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님, 최영순, 강명술, 이훈자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사랑스러운 권사님 세 분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의 소망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본문으로 교회 합심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죄에 빠진 형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고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라 말씀하신 후에 합심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입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혼자 문제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혼자 기도하다 지쳐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혼자 기도를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교회의 합심기도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의 병든 몸을 온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져주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멘.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새 힘 주시고 병든 몸에 치유를 허락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0: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아니면은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문자 사연 기도하기 전에 전화가 또 급하게 한 통 왔는데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소개 좀 고맙습니다. 해주시겠어요?
1: 네. 네?
0: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어느 한 교회 집사고요.
0: 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사모님을 위한 기도인데요.
0: 네.
1: 우울증도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내조를 잘 못하시고 어디 가서 말을 어떻게 하고 여기저기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이번에 강단에서 한번 좀 일이 있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니는지 남들한테는 남들이 볼 때에는 막 사모님은 말도 없고 막 순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네. 알려주는 건 보면 아닌가 보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3: 아, 네.
2: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목사님을 섬기시는 귀한 사모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아멘.
2: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사모님들이 계신데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고 감당하게 하시고 혹 연약한 부분도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3: 아멘.
2: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3: 아멘.
2: 평안하게 하시고
3: 아멘.
2: 무엇보다도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셔서
3: 아멘.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사랑의 사격줄로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3: 아멘.
2: 기도를 부탁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주의 손이 올려드립니다.
3: 주세요.
2: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3: 아멘.
2: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3: 아멘.
2: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집사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3: 아멘.
2: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3: 아멘.
0: 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해요, 목사님.
2: 네, 네,
0: 얼마나 연약한 유리 그릇처럼 네, 연약한 네. 존재라는 거 서로 네. 또 품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네.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 아,
0: 예,
3: 네네.
0: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 방송가 중 여러분들 오늘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0: 네, 이 시간 문자 사연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572번님께서 두 달 전에 저희 가족에 사랑스러운 새 식구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드님 가정이 또 이렇게 한 정말 가정을 이루셨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시어머니 너무 멋지신 분
2: 네,
0: 같으세요.
2: 또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한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2: 아드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3: 아멘.
2: 또 전도의 기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귀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아멘.
2: 귀한 며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3: 아멘.
2: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며느님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아멘.
2: 하나님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3: 아멘.
2: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3: 아멘.
2: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0: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어머니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잘 결실하는 우리 시어머님 온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며느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제 시집 와서 가정을 이으며 이제 믿음의 명가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훗날 자녀들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 가정에 귀한 이 태신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0: 얼마나 귀합니까?
1: 예,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목사님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나왔는데 네 정말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시어머님과 또 아드님과 이 가족 모든 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또 만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 아멘.
1: 예, 그 언젠가는 분명히 또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또 며느리 되시는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저희도 극동방송도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8362번님께서 늘 은혜가 넘치는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우리 딸 그리고 며느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산모태아 모든 분들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부탁하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극동방송 늘 왕 애청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이렇게 또 얼마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명이나 이렇게 따님 또 며느님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출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또 믿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태의 귀한 열매에 상급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훗날 하나님 화살 통해 하나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이 사회에 큰 기쁨을 주는데 오늘 귀한 따님과 며느님이 이렇게 또 귀한 복 중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터인데 열 달 동안 품는 동안 사랑으로 잘 품게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0: 산모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2: 아멘.
0: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위로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 아멘.
0: 온 가족이 이 두 산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2: 주님.
0: 또 특별히 남편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에 이 귀한 생명들처럼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난당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태의 생명을 이 두 가정에게 주신 거잖아요.
0: 아,
1: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0: 네, 네.
1: 일단은 출산할 날이 아직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임신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리면서 정말 이 태아와 또 산모가 건강하게 또 출산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방금 전화가 왔었는데요. 김명성 님이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또 정신 병동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 시간 잠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울증을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바뀌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계신 우리 또 주변에 우리 병신병원에 계신 많은 분들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능한 손길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명성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문자사연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3318번님께서 아들이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꼭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편의 믿음으로 또 사업장이 탄탄하게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분과 또 아드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과 또 우리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드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영광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또 주변에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0: 아,
1: 만남의 복을 통해 그들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님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우리 남편분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0: 아멘.
1: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의 복도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질로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남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때가 이르면 거두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0: 아멘.
1: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어머님과 아내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아드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남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아드님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외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또 우리 남편분의 사업 가운데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9411번님께서 어머니가 계시는 옆으로 입원했습니다. 아마 병원에 이분도 입원하셨나 봐요. 무사히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실에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께서 또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실염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어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증세가 완화되게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이 쉼과 안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단지 몸만 회복되는 기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사랑의 정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아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날 지시지 않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고 또 간호하는 간호사 또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사의 손길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 저는 목사님 이 글자를 잘못 봤어요. 계실염이라고 어머니께서 아마 이제 이것이 맹장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증상인가 봐요.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빨리 또 쾌유하시고 또 태어나셔서 가정에서 또 행복한 삶을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원에 계시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7017번님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에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한 줄 기도인데 아, 참 이분의 진솔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1: 이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외형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세계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면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터치해 주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주님,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협력하는 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력을 가진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무너진 곳을 보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0: 아멘.
1: 공동체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소원 주신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셔서 이번 주부터 드리는 예배 또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성결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은 벌써 영적 회복이 시작됐구나라는 아멘. 생각이 들어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예. 주일 낮에만 다니는 이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옆에서 또 돕는 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기를 또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마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곳에 좋은 분들 더 많이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네. 또 소그룹 하면서 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0: 하겠습니다.
1: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네.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우리 7017번님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제 어디 봉사할 거 없나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432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늘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 홀로 된 현재는 자궁암 수술 후 요양 중에 있는 가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낙심, 걱정이 올라오는데 꼭 들어주시기를 또 치유해 주시고 생계를 위해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치료받던 병실 환우들과 심신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본인도 이렇게 아프신데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이분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네.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저희도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본인의 건강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4320 우리 청취자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홀로 되어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며 이제 몸의 질병에 암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본인의 몸이 좋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도 이제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이 문득문득 올라와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영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한 부위도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요양 중에 몸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온전히 치유되어 이제는 자궁암이 재발되지 않는 완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물질의 필요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이 귀한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치료받던 병실 환우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0: 본인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귀한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몇 해 전 이렇게 홀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홀로 되셨는데 이렇게 큰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넉넉히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8805번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루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가 이사할 때 목사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0: 글쎄요. 예. 제때제때 모든 게 잘 돌아가면, 계획대로 되면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또 집이 잘 팔릴 수 있는 사람 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염려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잔금을 받아야 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여건이 되는데, 하나님, 모든 집이 팔리고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생의 기가 막힌 시간들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루스를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유쾌한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집이 잘 나가게 하시고 빨리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새로 구입한 집을 잘 마련한 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순탄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2725번님께서 대학 졸업 후 쉬고 있는 아들이 진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쉰다고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빠도 아이를 이해하며 기도하며 또 반드시 믿음의 좋은 직장 동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된 아드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4439번님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온 딸이 멀리 직장에 나가서도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지 않고 주일이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달려와서 주일 예배, 찬양단을 또 성가대를 이끌면서 봉사하는 딸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가 잘못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시술 중에 있습니다. 딸 김명선 집사, 마취해서 잘 깨어나고 건강 회복해서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시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귀한 딸인데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좋은 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또

0: 따님을 위해 각각 기도하는 두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인생에 또 적당한 하나님 예비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노력하고 있는 귀한 아드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또 무료하게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는 귀한 아드님 하나님 또 가정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게 도와주시되 우리 귀한 아드님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잘 하나님 생각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죄와 꾸지람보다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드님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아드님이 이제 삶을 통해 또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4439님 이제 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따님의 이제 하나님 출산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이렇게 아픔을 겪고 시술 중에 있고 또 마취가 잘 깨어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따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따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그동안 섬기며 주님을 헌신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3: 네, 오늘도 이렇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기도의자를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도로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내 신앙이 이 바닥을 친 내 신앙이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좀 남겨주신 분에게 추첨해서 오늘 저희가 한 분에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가정이 좀 너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 이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9187번님께서 남동생이 57세입니다. 1월 17일에 뇌경색으로 6개월째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와 눈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동생님 뇌신경이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723번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여름방학 보내고자 기도원에 가고자 합니다. 자녀의 신앙 회복과 건강 그리고 진로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큰딸의 일본 단기 선교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나 귀한 우리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님 힘내시고 저희도 같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 시간 3분밖에 안 남아서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9187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동생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뇌경색으로 이렇게 6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손발을 움직이질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모든

0: 세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 몸의 모든 하나님 연약한 조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일상의 삶으로 점점 회복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72사님 교사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영원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단기 선교를 진행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름방학 기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연약한 육체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7월, 8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소망의 기도에서 더 많이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 기적을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지나왔던 6개월의 시간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6개월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대단한 기적이나 특별한 축복이 찾아올 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청구서를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내가 그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지금까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조용히 파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리쬐는 햇살, 신선한 공기,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지나온 하루하루,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요, 당연히 누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 당연함의 틀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당연함의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 나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저주 같았던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채 주님을 떠나가 버린 9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가분한지를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고 예배자로 나왔던 사마리아 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꾸어 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며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의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들은 사람들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역사하신 은혜는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을 구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결코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은 한나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자칭 죄인이라 여기며 가슴을 치며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었던 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들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누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약함과 환난과 고통과 실패로 인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환난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약함도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외침에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나병에서 완치되었던 것을 판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라고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즉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사장에게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직 몸에 피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문제투성이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몸으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언제나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공동체에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가족들의 접근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고침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고 마침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사의 실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영적 건망증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치유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감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성찬,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교제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맺는 가장 거룩한 교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홉 명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각은 얕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자기의 피부, 자기의 병든 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 피부가 깨끗해졌네?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만나고 싶은 가족들 만날 수 있겠네? 거기서 생각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의 저주였던 이 병이 어떻게 나았을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저 유대인 랍비 예수가 왜 나를 이토록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아,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은혜의 근원을 향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명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 아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홉 명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했거나 배은망덕한 악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에 취해서 그리고 하루빨리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멈추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유하는 것, 즉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어로 생각하다가 덴켄입니다. 감사하다는 당켄입니다. 이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덴켄이 당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해 깊이 생각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 아홉 명은 생각이 얕았어요. 이들의 생각은 딱 자기의 피부와 병든 몸에만 집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주님의 발 아래 나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근원을 향한 깊은 생각을 그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메말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이 나빠서? 아닙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6년 상반기 6개월을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당켄 생각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참된 감사, 당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감사는 실종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멈추어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은 아홉 명처럼 축복만 챙긴 채 그 은혜 베푸신 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은혜를 당연함으로 바꾸는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당연함을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선 아홉 명은 육신의 치유에 머물렀지만 이 한 사람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라는 작은 촛불에 감사했다가 햇볕과 같은 엄청난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하는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켜졌던 작은 감사의 촛불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반기의 삶 속에 햇볕과 같은 더 크신 은혜의 축복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비참한 질병에서 고침받고도 자기 길로 가버린 아홉 명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난 6개월 동안 2026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매일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소를 마시고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에 바빠서 망각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홉 명 중에 한 명은 아닐까요? 아홉 명의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춰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넘어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

0: 나였느니라. 주님의 이 선언은 단지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영원한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감사가 마침내 그 기적을 완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기적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앞으로 맞이할 올 한 해 하반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실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의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분만이라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 중에 세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피우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갔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러한 사소한 세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결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연습을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1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속으로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 밖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물질을 깨뜨려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명절이나 생신을 맞이했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무게를 알고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곁에 있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터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혹시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네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며 나에게 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이 기대어린 눈빛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함으로 포장했던 지난날의 영적 건망증을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6개월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공사이 529-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공사이

목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안산시리 밥상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듣고 카를 미니 힌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듣고 카를 미니힝거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메이저 작품 번호 608번 준비했습니다. 존 험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메이저 작품번호 608번 존 험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클라리넷 퀸텟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토마스 브렌델의 클라리넷 연주, 시네노민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찬송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브람스의 클라리넷 퀸텟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Thank you.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에서 여러 경로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그래서 정착하신 탈북민은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땅에는 훨씬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살기 위해 중국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또 곳곳에서 숨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잡혀 있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신분도 없이 그냥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추산하는 곳마다 다르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이전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행여 신분이 발각될까, 목숨이 위험할까, 그래서 북송이 될까봐 숨죽여 사는 이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이분들을 향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정말 정말 필요한데요. 결국 이들이 모두 통일한국을 위한 복음통일의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오늘도 남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것,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해주시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요. 저 중국 땅을 헤매고 있을, 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탈북민분들, 우리 동포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한 줄 기도도 좋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오늘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이 시간에도 많이 많이 또 찬양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노고십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합니다.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신반이라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중국 땅을 떠돌고 계시군요.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최소치가 그렇고요. 많은 추산 숫자로는 한 50만, 뭐 40만 이렇게 추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 땅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많이 또 인신매매 당하고 또 중국 땅을 헤매면서 몰래 숨어 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또 단속돼서 적발되면 북송되니까 중국에서는 지금도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그래도 숨어 살면서도 곳곳에 있으면서도 뭐 조선족 교회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또 민족이고 통일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꼭 모색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향해서도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의 전파를 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탈북민 모두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1662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북한 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남한에서 응원합니다. 속히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5297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고흥에서도 오셨고 제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송 은혜롭게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6009님도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체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찬양대 있으시죠? 찬송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이런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도 들려드릴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우리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 관련된 문제 두 문제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찬송 라이브 워십입니다. 김윤진의 인도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통일 배우기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는 시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 풀어가면서요. 야, 이랬구나. 아, 통일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두 문제씩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시는 걸로도 하루에 두 뼘씩 이 마음의 거리 좁혀갈 수 있거든요. 적극 참여하십시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까요? 오늘 탈북민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누적 입국하신 탈북민분들의 숫자가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동안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경제 제도 아래에서 살아왔

있기 때문에 적응 교육 좀 필요하거든요. 뭐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직업들이 남한에는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 남한 사회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착 교육을 나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라면 무조건 다 여기에 입소하셔서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탈북민분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탈북민분들의 정착 교육을 실시하는 담당하는 그 기관 시설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탈북민 쉼터, 2번 하나원, 3번 북한 이탈 주민 센터. 자, 탈북민 쉼터가 1번, 하나원이 2번, 3번은 북한 이탈 주민 센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는데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도 대한민국 분들, 이제 살던 분들, 우리 남한 주민분들과 국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것 같아요.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이 하나원, 3번이 북한 이탈 주민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답 보내실 때 지역도 적으시고 신청곡 좀 남겨달라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는 오프닝에서 탈북민 분들 얘기, 특히 중국에서 떠도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렸죠.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문제는 이 북에서 오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명칭이고 탈북민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곳, 이 장소,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자,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은 하나원, 2번은 북한 이탈주민센터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하나원입니다. 하나원은요, 지금 원래는 남성, 여성 따로 있다가 지금은 입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한 곳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거든요. 저도 가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 우리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하나원 교회를 또 주로 섬기는 곳이 서울의 영락교회고 또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동역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에서도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을 이제 거치게 되면 각 지역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배정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처음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달에는 새롭게 퇴소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몸만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원인데요. 정답 3874님도 맞춰주셨고 순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230님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탈북민이 4만 5천 명이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하시면서 1574님 세종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아는 북방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제가 오늘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하나원에서 만난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8417님 문자 주셨는데 한번 꼭 수소문에서라도 연락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꼭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우리 부여에서도 남겨주셨고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9142님 그리고 파주에서 남겨주신 9135님도 하나원 또 익산에서도 782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몇 달 정도 이제 다양한 걸 배우거든요. 뭐 정착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받게 되고요. 또 진학 학생들에게는 학생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받고 또 각 지역별 특징이나 어느 지역을 가서 살게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교육,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도 꼭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 하나원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등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해마다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입국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급증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한 반은 요 시대 때 들어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가장 많이 입국을 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1번 2000년대 2000년에서 2009년 2번 2010년대 2010년에서 2019년 3번은 202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가운데 우리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일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정답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우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답 때 들어오신 분들은 뭐 벌써 최소 10년 이상씩 사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 탈북민이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고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크룩스의 찬양 또 준비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오우신실 하신 주 함께 고백 은혜 나누시고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 오우신실 하신 주는 989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찬성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정답도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 보내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아멘.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메들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려보려고요. 탈북민 분들이 우리나라에 3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는 누적 입국을 했는데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해드리고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1번 2000년대, 2010년대, 2번이고요.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시사상식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정답들 다 보내셨죠? 자, 탈북민 분들이 가장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다. 1번이 2000년대, 2번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였는데요. 정답은 1번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서 2010년대 중반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이 직접 찾아보신 것 같은데 2009년에는 무려 3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하셨어요. 자, 왜 2000년대에 많이 들어왔을까?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 대기근, 이 기아 사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정말 많은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식량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북한 고향을 떠나신 북한 주민들이 수십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 가운데 뭐 강물에 휩쓸려서 죽으신 분도 있고 또 탈북하는 길에 세상을 뜬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탈북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 200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책을 지원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킨 것도 있었죠. 2010년대에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2010년대에도 한 달에 뭐 몇백 명씩 또 한 해에만 몇천 명씩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2010년대에도 이분들은 이미 탈북하신 지 십몇 년을 중국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최근에는 탈북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숫자도 줄은 이유가 중국 땅에서 숨어 사시기도 하고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브로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으로 오는 길에 시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북한으로 북송될까 봐 그런 두려움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땅에서 숨어 사는 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에서도 탈북민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봤었어요. 정답 1번 2000년대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광주입니다. 이제 막 라디오를 틀었어요 하시면서 3152님 정답도 남겨주셨어요.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7766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안전하게 이 자유의 땅으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기도하는 마음, 더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연대의 마음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극동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들 잃지 마시고 계속 상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은혜예요.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임지연 PD가 한 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이든 만든 물건이든 이것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흘리면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상한 기도가 하나 있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대신 드린 기도였죠. 자,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는 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길을 찾지도 않았죠.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눈이 열리자 보인 것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순간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두려움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은혜에 우리 곁에 가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지 모르죠.

네, 벌써 7월 16일입니다. 아, 목요일이고요. 2시의 기쁨, 현재 시각은 2시 8분. 네, 저는 최정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눈, 그 시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그런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들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계신 곳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소에 라디오를 듣고만 계셨는데 아, 오늘은 왠지 하고 싶은 날이다, 그렇게 연락 주시면 이 처음 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또 선물이 나갈 수 있으니, 자,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연락 보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 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방해드리는 밥상 해방일지, 잠시 후에 오늘은 그 문상일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해외 선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분과 함께 하겠고요. 아, 이 밥상 해방일지는 치킨과 곱창과 커피와 또 음식하실 때 쓸 수 있는 육수까지 이 중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잠시 후에 문제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근황 남겨주시는 분들도 또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전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서머 스페셜 시작된 거 아시죠? 네, 이래저래 찬양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청하셨는데 이거 못 들려드려서 오늘도 한번 듣고 계실 것 같아서,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0: 여러분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네,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키치키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0: 네, 문상일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맨 처음 듣는 자, 이 자리에 앤디 씨 오셨어요.
1: 안녕하십니까, 앤디입니다.
0: 네, 네. 자, 저희 뭐 방송사 근처에 네, 또 방송하고 계시는
1: 예.
0: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저기 많은 분들께 또 함께 인사하고 있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 저기 무심천 건너의 모 방송사에서
0: 네.
1: 옆 동네죠. 네, 옆 동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네. 아침 TV 방송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주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이 두기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1: 예.
0: 극동방송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네.
1: 저 최정민 아나운서 안 지 이제 25년 됐는데
0: 네,
1: 25년 만에 처음이고.
0: 그렇죠. 네.
1: 그렇습니다.
0: 와주셔서.
1: 아, 네. 근데 그 정민 씨가 부산에 네. 있을 때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한번 부산 극동방송.
0: 아.
1: 가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0: 출연하진 않으셨고
1: 그렇죠.
0: 네.
1: 예. 그때 이후로는 네.
0: 네. 듣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했고요.
1: 예.
0: 자, 오늘은 문상일 목사님 대신해서 또 문제도 내드리고 또 함께 그럴 텐데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청취자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먼저 문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 노아가 40일이 지난 후 가장 먼저 내보낸 새가 있습니다. 1번 까마귀, 2번 까먹어.
0: 네. 네. 이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쉽네요.
0: 네. 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99, 9300입니다.
0: 9330.
1: 샵, 예, 9330.

0: 으로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예. 단문은
0: 50원,
1: 장문은 100원입니다.
0: 네,
1: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선물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0: 선물은 치킨 드리고요, 곱창 있고요, 커피 드리고요, 그리고 국물 육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전화 연결되면 가져가실 수 있고, 자 그 전에 먼저 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드렸어요. 한 번 더 드리고 갈게요.
0: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 노아가 40일이 지난 후 가장 먼저 내보낸 에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까마귀, 2번 까먹어입니다.
1: 네, 자, 이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곧장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가 듣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0: 네, 우리에게 목소리가 참 익숙한 정은희 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왔습니다. 2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문상일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셔서 특별히 네, MDC 저를 함께 하시고 네. 방송하고 있는데
1: 문자... 제 영어 이름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네. 외국 사람 아니고 예. 한국 사람인데.
1: 그렇습니다.
0: 자, 문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그렇죠?
1: 예, 문제가요.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 노아가 40일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내보낸 새가 있습니다. 아,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가 딱 두 개예요. 1번 까마귀, 2번 까먹어. 네. 이거 너무 쉬워요.
0: 그렇죠.
1: 예, 아주 네. 네,
0: 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의 수준을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사정교 갖고 계신 분들도 들으셔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 7살, 6살 이 친구들도 듣기 때문에
1: 이런 배려심이
0: 그럼요.
1: 직접 내신 거 아닙니까?
0: 아, 그럼요.
1: 아, 대단합니다.
0: 네.
1: 이런 방송이에요, 두끼가.
0: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아, 문자 번호 샵9330입니다.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9235번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주셨죠.
1: 예. 직장 다니느라 이 프로는 처음인데 앞으로 매주 목요일은 쉴 예정이라 잊지 않고 꼭 듣겠습니다. 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1: 예.
0: 오늘 출연하신 이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1: 아유, 정말 맞네요.
0: 그렇죠. 다음 주 목사님 또 돌아오시니까.
1: 뭐 언제 또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
0: 그래, 마지막은 아닌 걸로.
1: 예, 예.
0: 처음이지만.
1: 아, 그럼 너무 서운해.
0: 그러니까. 자, 그리고 2178번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1: 예, 당첨 기대합니다. 무더위를 선물로 위로받고 싶다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0: 자, 그리고 8000번도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예,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라고 하시면서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듣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0: 자, 이분처럼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서머 스페셜 뭔지 모르시죠? 서머 스페셜이.
1: 그거 뭐예요?
0: 저희가 이제 여름 한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찬양을 풍성하게 노래를 풍성하게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1: 네네.
0: 여름휴가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1: 아, 휴가 시즌을 맞아서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뭐 저 오늘 처음 왔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예, 아, 친절한
0: 나무라는 건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곡들을 좀 넉넉하게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예, 바로 나오나요?
0: 바로는 아니고 왜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또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대로.
1: 예.
0: 자, 근데 이분 찬양은 바로 나갈 것 같아요. 9442번.
1: 예. 행복 찬양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0: 네. 자, 이 찬양을 듣고 올 텐데요. 그 사이에 정답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 자, 선물은요. 치킨, 곱창, 커피, 그리고 국물 육수.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0: 네, 지선의 행복 아이빅밴드와 함께 했고요. 신청곡이었습니다. 지금 9750번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1: 제가 소개할까요?
0: 네네.
1: 네, 우연히 라디오 돌리다 좋아하는 찬양 들으며 문제 듣고 답 보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 네. 찬양도 신청하셨는데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0: 야, 신기하네. 이게 오늘 첫 곡으로 나간 곡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야, 야, 신기하게.
1: 통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자, 5618번님도 연락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1: 예, 정답 주시면서 두 분 재밌게 진행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옵니다.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0: 감사하네요.
1: 라고 하셨어요. 예. 네. 아, 저희도 재밌어요, 정말.
0: 그러니까요.
1: 예, 저희도 의미가 있잖아요.
0: 저희도 사실. 알고 지낸 지는 참 오래됐는데.
1: 20년이 넘었어요.
0: 방송을 같이 한 건 오늘 처음이어서.
1: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자, 5769번님 또 연락 주셨는데.
1: 예.
0: 지금 퇴근하신가 봐요.
1: 고생 많으셨어요.
0: 고생도 고생하셨는데 부럽기도 하고. 이 시간에 퇴근하시면. 아침에 출근하셨다.
1: 새벽에 출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 우리 정민 씨도 빨리 퇴근하시길.
0: 제가요?
1: 방송
0: 아직 맞아. 아직 멀었네요.
1: 그래요?
0: 네,
1: 몇 시 퇴근하세요?
0: 저희 5시 넘어가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아직도 멀었습니다.
1: 네, 조금 남았네. 네. 네.
0: 자,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1: 예, 정답은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0: 1번. 까마귀.
1: 네. 까마귀가 정답이었고요. 예. 자, 까마귀라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0: 예.
1: 네. 자, 전화 연결되면 이제 전화 퀴즈를 맞히시면 되고, 저희가 지역이 청주, 충북이다 보니까 지역번호 043으로 시작한 번호가 뜰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아까 그 퇴근하시는 분 있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0: 기대되시겠다.
1: 네, 그래요. 043으로 뜨면 받으셔야 합니다.
0: 설레시겠다.
1: 그래요.
0: 나야.
1: 자, 신호가 가는지. 신호가 가고 있긴 한데, 자, 지금 소리는 아직은 안 들리는 것 같고.
0: 그러네요.
1: 자, 소리 한번 들리나요?
0: 들립니다.
1: 들려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2시의 기쁨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퇴근하는데 주차를 좀 해놓고요.
1: 예. 주차하십시오. 네, 와, 참. 전화는 끊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전화 안 끊은 것 같아요.
0: 네.
1: 들리시죠?
2: 네. 감사합니다.
1: 주차하셨어요?
2: 네.
1: 아, 아니. 일단은 그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2: 네, 저는 저 성공회 다녀요.
1: 아, 그러세요?
2: 성공회인데 저는 이 차에 그 방송을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녀요. 고정 채널이에요.
1: 아니, 그 극동방송들 들으시는 이유가?
2: 아, 너무 말씀이 좋고 김장한 네. 목사님 오래전에 네. 청주에서 뵌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러 제가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1: 네네.
2: 그런데 너무 그 은혜를 받아서 네.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극동방송을 아이고, 꼭 들고
1: 감사합니다.
2: 있어요.
1: 은디 씨 보셨죠?
3: 그렇죠.
1: 저희는 한번 들으면 늘 틀고 있는 게 저희 방송에 기본적인.
3: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자, 예. 아이고 오늘 퇴근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 연결 해봤고.
2: 네.
1: 이제 저희가 그 성경 퀴즈를 열 문제를 1분 동안 풀 텐데.
2: 네.
1: 7개 이상을 맞히시면.
2: 네.
1: 선물 4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어떤 선물들이 있죠?
3: 선물 치킨 있고요. 곱창 있고 커피 있고 국물 육수 있습니다.
1: 자, 통과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2: 선물은 상관없어요. 그냥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1: 퀴즈. 아, 선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2: 아니, 그래요. 가끔 이거 방송을 들으면서 퇴근 이 시간에 네. 꼭 퇴근 시간이라 꼭 제가 듣는데
1: 네.
2: 그냥... 제 가슴이 설레이네요.
1: 아, 그래요. 아,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좋아요.
3: 예, 저희도 반갑습니다, 정말.
1: 네.
3: 예.
1: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풀어볼 텐데.
2: 네.
1: 그래도 우리 또 긴장 안 하시고 전화 받으셔서 감사하고 문제는 네. 앤디가 낼 텐데.
2: 네.
1: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보기가 쉬워요.
3: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1: 대신 정답 아시면 번호만 대답하시면 돼요. 1번 또는 2번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2: 네.
1: 한번 해볼까요?
2: 네.
1: 네. 자, 앤디 씨 준비되셨죠?
3: 예.
1: 자, 여러분들, 청취자들께서는 정답 아시면, 아, 1번 문제가 나오자마자, 샵9330번을 정답 보내주시고, 그 다음 문제 또 정답 보내주시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그분들은 또 따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2: 네. 네,
1: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3: 어린 요아스 왕을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여호야다 제사장, 2번 해리포터.
2: 1번?
3: 요아스 왕은 무너진 무엇을 수리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성전, 2번 에어컨.
2: 1번.
3: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의 명령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1번 요아스 왕, 2번 슈퍼맨.
2: 1번.
3: 우시아 왕은 교만하여 어디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을까요? 1번 성전, 2번 PC방.
2: 1번.
3: 우시아 왕은 교만한 죄로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1번 나병, 2번 감기.
2: 1번.
3: 히스카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배, 2번 노래방.
2: 1번.
3: 히스카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몇 명을 치셨을까요? 1번 18만 5천 명, 2번 5명.
2: 1번.
3: 히스카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2번 무지개가 거꾸로 떴다.
2: 1번.
1: 아, 여기까지입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3: 애쓰셨어요.
2: 답이 다 1번 맞나요? 다.
1: 신기하죠? 네.

0: 저희가,
1: 아니, 예. 2번은 하나도 없고 다 1번 맞아요?
2: 아니, 정말 귀명창이세요.
0: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선물 좀 한번 다 드려보려고.
1: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총 8문제 맞히셨어요.
0: 8문제 중에 그래? 8문제를 다 맞히셨어요. 100점. 네.
2: 100점.
0: 자, 100점. 저희 빵빠리 한번 드리고 갈게요.
2: 박수!
0: 자, 뭐 선물에는 큰 욕심이 없다 하셨지만
2: 그래도 예
0: 그래도 가져가셔야 되니까
2: 다시 한번 선물 4개 소개해드릴게요. 치킨, 곱창, 커피, 국물, 육수 있습니다.
1: 그거 주시면은 뭐 저희가 네. 뭐 택배로 받는 건가요?
0: 예 택배로 받는 거죠. 이 중에서 골라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면 좋은데
2: 정말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0: 그러니까요. 택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죄송한 마음.
1: 네 저희 아들이 저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 해볼까요?
0: 아 저 치킨은요. 택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주문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메뉴와 그 집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저희는 곧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2: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0: 아니요. 나중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드리도록 거죠?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 치킨도 제가 들고 가고 싶지만 저도 방송을 해야 되니
1: 아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방송 연결시켜 주셔서 또 감사하고
0: 아이고
1: 오늘 하루 이렇게 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이렇게 방송 듣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방송 늘 애청해 주세요.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2: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이렇게 연결되면 기분 좋아해 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죠.
2: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 반가움이 목소리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퇴근길에 또 저희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이렇게 퀴즈도 푸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0: 그러니까.
2: 예.
0: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고 여러분들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주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됐다를 문자 나갑니다. 어허. 그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
2: 자, 문제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 요셉입니다. 2번 깜짝 놀랐죠? 네, 이것도 뭐 잘 들으시면 예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0: 문제를 제가 내고도 빵 터져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한 말.
2: 네, 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나는 요셉입니다. 2번 깜짝 놀랐죠.
0: 네, 이게 상황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자 갔는데 그게 요셉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딱 갔는데 그 요셉은 형들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보기 1번.
2: 나는 요셉입니다.
0: 자 2번.
2: 깜짝 놀랐죠?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2: 자 문자 샵 9330 우물정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아,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려야 되고. 예. 자, 7623번님이 경북 포항에서 연락 주셨어요.
1: 오, 저 멀리 포항에서 오셨네요. 처음 듣고 있는데 더위도 잊을 만큼 즐겁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자, 그리고 3343번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1: 예. 나는 호순입니다.
0: 본인 성함이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8408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예. 자, 1009번도 역시 정답.
1: 네, 너무 친절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정답을 네. 좀 알려드릴게요.
1: 자, 정답은 1번 나는 요셉입니다.
0: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께 전화연결 할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승조 씨가 사실은 지역에서도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1: 네, 바쁘게, 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특별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1: 예. 또 앤디.
0: 네, 앤디. 아, 맞네요. 영어 이름으로 소개하기로 했는데.
1: 예, 앤디.
0: 자, 앤디 씨가 그 저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
1: 아, 네, 제가
0: 아트홀릭?
1: 그 아트홀릭이라고요. 네. 그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아트홀릭 이렇게 치시면 네. 나오는데요. 제가 그 전시를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미술 전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 또 미술관장 그리고 혹은 작품을 만든 작가들 인터뷰하는 아, 기사 글을 쓰고 있습니다.
0: 사실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바쁘신데 또 이런 그 예술 전시,
1: 예.
0: 미술 전시 할 때마다 많은 분들 또 알아보시는데.
1: 아, 그러니까요. 그 충청권의 스피커다라고 이렇게 미술계 관계자가 말씀해 주실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0: 본인 얘기는 아니고.
1: 제 얘기죠.
0: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 본인이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1: 아니, 그러니까
0: 다른
1: 남이,
0: 사람이 본인.
1: 대전에 계신 그 미술관.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제 입으로.
0: 자, 아트홀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앤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예.
0: 자, 전화 연결 한 분 더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나는 요셉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실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자, 이분들 중에서 누구로 가면 좋을지, 자, 이분이 전화 받으실지 어떨지. 자, 충북에서 전화 가는 거라 지역번호 뭐라 뜬다고 했죠?
1: 043이에요. 043.
0: 그렇죠. 그 번호는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전화, 이 전화 말이죠.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 제가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1: 안녕하십니까.
2: 자, 네,
0: 동시의 기쁨의 최정민입니다. 네, 저 목사님도 아니고.
2: 아,
0: 저는 최정민 PD, 아나운서.
2: 아, PD님이세요.
0: 네, 여긴
2: 네,
0: 그리고.
2: 감사합니다.
1: 네, 저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온 앤디예요, 앤디. 반갑습니다.
2: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아니셨구나.
1: 예,
0: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아이고.
2: 네, 더우신데.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2: 네, 네.
0: 오늘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 좀 가능하세요?
2: 아, 저는 여기 지금 평택이고요.
0: 경기도 평택이요?
1: 와우.
2: 네, 네, 경기도 평택.
0: 오.
2: 저는 지금 보육교사 1급 그 승급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1: 어머나.
0: 오. 아니, 그런데 경기도 평택에도 이 방송이 들리는군요.
2: 아, 그럼요. 너무 잘 들려요.
0: 아이고야. 이게 저희 이 주파수가요. 93.3으로 들으시죠?
2: 네네, 저는 93.3으로 들어요.
0: 네, 굉장히 멀리 나가요.
1: 대단합니다.
2: 아,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2: 예전부터 잘 애청하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네네.
0: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2: 아, 집사님이에요.
0: 집사님?
2: 네. 네네.
0: 아, 우리가 그, 직분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2: 네네.
0: 나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0: 있습니다. 목사님도 같은 네. 문제, 집사님도 아, 같은 네. 문제.
1: 아, 네, 그건 괜찮습니다. 성경을 다 하겠습니다.
0: 어, 그래도 자신 있는 거 보니까 성경 좀 많이 보세요?
1: 아, 그건 아닌데 그냥 네. 최선을 다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0: 아, 그래요? 자, 좀 전에 전화 연결되셨던 분이 정답이 모두 1번이었어요.
1: 아, 네네.
0: 네, 들으셨죠?
1: 저는 요셉입니다.
0: 네네네. 아니, 그거 말고, 네네. 좀 전에 전화 연결되신 분이, 8문제 스피드 퀴즈에서 정답이 다 아, 1번이었거든요?
1: 아, 네.
0: 네, 지금 집사님께는, 네네.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1: 저도 정답 1번!
0: 그랬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집사님이 텐션이 참 좋으세요.
2: 센스 있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요. 자, 앤디가 문제를 드릴 텐데, 네네. 60초 동안 총 7문제 이상을 맞히시면 됩니다.
1: 네네.
0: 자, 청취자들께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네네. 들으시면서 우물정 9330번으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네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네. 집사님은 그 사이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1: 네네,
0: 1번 또는 2번이라고만 집사님 해주시면 됩니다.
1: 네네.
0: 네, 알겠습니다. 이 집사님 보니까 네. 이 집사님 같은 분들은 같이 하면 오디오가 빌 시간은 없어요.
2: 그러니까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술술 나오세요.
0: 자, 시장 그럼 시작할게요. 자, 사이렌 소리 함께 시작하고요. 사이렌 네. 준비되셨죠?
2: 예.
0: 시작합니다. 네.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2번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로세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1번 뒤를 돌아봤기 때문, 2번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갔을까요? 1번 메소포타미아 나홀에설, 2번 제주도. 리브가는 리브가는 종과 낙타들에게 무엇을 마시게 했을까요? 1번 물, 2번 콜라.
1: 1번
3: 야곱은 형에서의 장자권을 무엇과 바꾸었을까요? 1번 붉은 죽, 2번 치킨.
1: 붉은 죽, 팥죽.
3: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아이언맨.
1: 이스라엘.
3: 야곱은 꿈에서 무엇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봤을까요? 1번 사다리, 2번 엘리베이터.
1: 사다리.
3: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형들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시기와 미움, 2번 패션이 부러웠다.
1: 1번
3: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0: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집사님 센스에 문제도 나가기 전에 1번.
2: 그러니까요. 1번. 아, 계속 네. 인상적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저희 선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집사님.
1: 네.
2: 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치킨, 곱창, 육수, 그리고 커피 이렇게 있습니다.
1: 저희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먹게 치킨 할게요.
0: 예. 아, 치킨. 근데 다 같이 드실 양은 안 될 텐데, 한 마리가 가는 거라.
1: 아, 한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겠습니다.
0: 그래요. 거기에 오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평택에서 늘 애청해 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주위에 많은 분들께 극동방송도 알려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번호가 어떻게 됐었죠?
1: 1009번이요.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야, 참. 이런 분들 연결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2: 대단하시네요, 정말.
0: 그러니까.
2: 정말 바쁘게 사시고, 네. 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열심히 또 하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응원하고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2시 53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 하셨는데
1: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0: 맞죠?
1: 예, 너무 즐겁고 네. 재밌었습니다.
0: 그래요. 덕분에 예. 아주 이 방송이 재밌어졌고 아까 예. 어떤 분이 둘이 호흡 잘 맞는다고.
1: 예,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혹시나 또 대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자, 이분 바쁘신 분인데 예. 여기 또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셔서
1: 예.
0: 본인의 또 귀한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1: 우리는 20년의 어떤 그 인연이 있잖아요.
0: 그래요.
1: 네. 네. 그거 믿고 옵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앤디 씨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이 오늘, 밥상해방일지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함께 하시면 되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분들께 연결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요 가사로 시작하는 비전이라는 곡 신청하셨는데요. 자,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고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2시죠.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제 글귀를 보면요, 어떤 단어에 제가 관심 갈 때가 있어요. 어제는 초복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라는 단어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저란 단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가사를 묵상하는 찬양이 그저 엎드리는

이란 제목의 찬양이에요. 뭐 힘든 일이 생각나면 조금 생각하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아유 그래 뭐 있어 그저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내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저 이 단어 변함없이 이제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란 뜻을

하는 것. 누군가 사랑할 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사랑 못해요. 그쵸? 교회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못 다닙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곡 들어봅니다. 그저 엎드리는 마음으로 히즈윌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시지율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힘을 빼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도전하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그냥 씨 뿌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오프닝에 공감하는 분들 문자 또 어플 메시지 주고 계시네요.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저 감사해.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청주에서 8865번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요. 이 시간 새끼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랜 직장 생활을 잠시 쉬게 되어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7928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와, 우리 4420번님 저희 교회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는데, 이야, 이거 뭡니까?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권사님들이 팥빙수를 엄청 팔아주셨습니다. 사진 속의 빙수 제가 만든 거라고. 와, 뭐 그림 같네요. 와, 참,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바자회 선교 모금을 위해서, 자, 구로구에서 잘 오셨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하소서.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2594번님. 그저 전도에 힘쓰는 것. 집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저 전도 갑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5376번님.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8413번님. 주님, 납작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업고 가시기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저 살 빠지게 도와주세요. 예,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늘 고집부리고 있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기 실천해보겠다고 0691번님.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프닝으로 뭔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분들 많이 생겨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버티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 살짝 더 이렇게 좀 힘 좀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제 결코, 기도를 쉬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이제 역전되리라.

0: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하고 힘난다고 8841번님 흐린 평택 그렇지만 늘 즐겁게 1112번님 듣고 계십니다. 그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머리 들고 창피하네요. 주님 엎어지고 싶어요. 231번님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4478번님 말씀 앞에서 추악하고 죄 많은 죄인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 주세요 라고 바로 33번님 강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그저 그냥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번호 전국 어디서나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끼라 주은이와 방송 듣고 나서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주은이 응원하는 칠찬 일색이었다. 주은이와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지난번에 혹시 그 귀염둥이 통화했던 3184번으로 오셨네요. 8532번이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자,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몸무게가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패스하겠습니다. 예. 항상 화를 복으로 역전시켜주는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자 3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6년 방학 중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우리 이분께 정일순 제가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정일순님이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지금 친구, 네, 친구에게 전화 갑니다. 정일순님께 일반 전화로.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일순님 되시죠?
1: 네네.
0: 강민호님, 친구 네. 맞나요, 친구?
1: 네.
0: 친구가 방송국으로 네. 우리 정일순님 네. 사연을 보내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얘기 들으셨죠?
1: 예, 예.
0: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1: 예? 극동방송에서
0: 예.
1: 전화 올 것이다, 받아라,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0: 아, 그 소리만 들었습니까?
1: 예.
0: 잘하셨네요. 친구 말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예. 잘 말 듣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0: 선물, 예. 선물. 지금 울산 맞죠? 울산.
1: 네네.
0: 네, 자, 선물 부를 테니까요. 그래서 예. 좋은 선물 골라보십시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주식회사 OJ153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단백질 세이크.
0: 단백질. 하겠습니다. 단백질. 예. 자, 우리 친구 덕분에 이렇게
1: 네.
0: 선물 받는데 친구한테도 줘야죠.
1: 네네. 그래야죠. 당연히.
0: 친구 뭐 줄까요? 친구는 뭘 좋아할까요?
1: 친구분도 아무래도 단백질 좋아하시 분데요.
0: 아, 그럼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0: 친구 이름이 강민호, 그렇죠?
1: 예예.
0: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2: 저는 주얼리.
0: 어우, 주얼. 단백질 말고.
2: 예.
0: 나는 먹는 거는 괜찮고 주얼리. 뭐 선물하시게요?
2: 아 예.
0: 어. 그분이 그분께.
2: 아 네? 예.
0: 예예, 예, 그분께.
2: 아니, 예.
0: 아내에게.
2: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구예요?
2: 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0: 같은 교회를?
2: 예.
0: 뭐 어렸을 때부터?
2: 교회는, 예. 아니요, 그거 아니고.
0: 예. 그러면.
2: 나이가 30대 정도.
0: 30대 정도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2: 네. 예.
0: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정일수님.
1: 네네.
0: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1: 네네.
0: 얼마나 됐어요, 쉰 지?
1: 쉰 지 제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5년 정도 됐습니까?
1: 네, 네.
0: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친구가 방송국으로 네, 네. 친구를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거예요.
1: 네, 네.
0: 생방송 중에.
1: 예.
0: 네. 생방송 중이었다는 거 아세요?
1: 네, 그거는 몰랐습니다.
0: 그거 몰랐습니까?
1: 예, 예. 예.
0: 전국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1: 예, 예.
0: 자, 우리 정일수님.
1: 예.
0: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예.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네 그러겠습니다.
0: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강민호님께 들으니까 예. 이 교회 내 갈게 교회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한 것만 벌써 3년 지났다는데.
1: 네 그래 맞아요.
0: 맞아요?
1: 예.
0: 야 오래 걸리네요. 이제 오늘 네. 끝내 봅시다. 오늘.
1: 네네 이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0: 이번 주에. 응?
1: 예.
0: 약속한다고
1: 예.
0: 했잖아요.
1: 네.
0: 저하고 이제 새끼 손가락 거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진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오늘을 그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네. 주신 정말 좋은 기회 계기로 생각하면서 네. 이번 주부터 네. 가는 걸로.
1: 네, 알겠습니다.
0: 어디 교회로 가나요?
1: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받은 교회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또.
0: 따로 있습니까?
1: 예, 예.
0: 우리 원래 다니던 강민호님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는 다른 데 있어요?
1: 네, 좀 거리가 멀어 가지고.
0: 네, 네.
1: 예, 항상 차로 저를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누가요? 친구가?
1: 예, 예.
0: 아.
1: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0: 그렇구나.
1: 예.
0: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우리 정일순 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응?
2: 예.
0: 그래도 지금 많이 마음을 열었네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하십시오.
2: 항상 믿음은 좋은 친구인데 주일 성소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주일 성소가 하나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2: 아 그래.
0: 친구한테 얘기한 거 맞죠?
2: 예.
0: 예, 그래요. 자 우리 정일수님.
1: 네.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시는 걸로 결단을 하면서
1: 예.
0: 저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하시죠.
1: 네.
0: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를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구원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일수님.
0: 네.
1: 저랑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0: 네.
1: 하나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부터.
0: 네.
1: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0: 예.
1: 앞으로 이제 방학 없이.
0: 예, 예.
1: 쭉쭉 가시는 걸로.
0: 네.
1: 자, 우리 정일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가장 좋아하는 찬양.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1: 그러면 그냥 가사만 불러주시면. 가사 알려주시면.
0: 갑자기 너무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0: 네.
1: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네. 친구한테 넘겨도 될까요?
0: 네.
1: 우리 강민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2: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1: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아유, 그게 제목 맞아요? 그런 곡이 없는데.
2: 예?
1: 그런 곡이 여기 없네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2: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1: 아유, 죄송한데 그런 제목이 없어요.
2: 그럼 은혜 하겠습니다.
1: 은혜. 아유, 고난, 아까 그 곡을 진짜 제일 인생곡으로 하시나 봐요.
2: 아, 그렇습니다.
1: 아, 자, 우리 정일수님 혹시 생각나셨나요, 지금?
0: 지금요.
1: 예. 생각 안 나요, 지금도?
0: 이게 지금 있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너를.
1: 아무것도 너를?
0: 예. 네.
1: 와,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모르는 것 아무것도 너를
0: 네.
1: 찬양 맞아요?
0: 네.
1: 이것도 없는데
2: 이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것도 너
1: 아무 두려워 말라 그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예.
1: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0: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요.
1: 마음이 편안해지고.
0: 예, 예.
1: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고요.
0: 네네.
1: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안한 네.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0: 네, 감사드립니다.
1: 자, 두 분 인사하시고.
2: 예.
1: 두 분 안 친하구나.
2: 피디님.
1: 예, 예.
2: 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1: 예,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2: 그 예배 보고.
1: 예.
2: 그, 확인하는 거, 그것 좀 정일순 꼭 좀 해주십시오.
1: 아, 자, 우리 정일순님.
0: 네.
1: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렸다고 문자를 네. 꼭 주셔야 돼요. 그 말 하는 네. 것 같은데.
0: 네.
2: 아, 그렇습니다.
1: 예,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네. 생방송 중에 저한테 갔다 네. 왔다고.
0: 네.
1: 꼭 좀 문자 좀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죠?
0: 예. 네.
1: 울산 극동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0: 네.
1: 네네.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 예.
2: 일순아.
0: 아.
2: 어쩌근데, 아무튼, 꼭 하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란다.
0: 너로 인해서 나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고마워.
2: 그래, 서로 감사한다.
1: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네. 기다릴게요.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종욱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너를 들었을 때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어떤 분은 한참 웃었다고 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꼭 이분 정말 친구가 생각보다 꼭 이 확인까지 꼭 받고 싶다고 예. 우리 정일수님 꼭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문자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받고 결과 듣기 위해 병원 가는 길이네요. 모든 걸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7770번님 할렐루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이들과 이른 휴가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중에 8776번님 사연 주셨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날들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야, 휴가 중에 또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시네요. 잘 갔다가 또 돌아오십시오. 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이번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지금 방학을 끝내게 하고 싶군요. 자, 여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구했습니다. 여동생 8836 신호가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최선홍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의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예, 압니다.
0: 가끔 들으세요?
1: 요 근래에 이제 듣고 있습니다.
0: 요 근래? 예, 왜 예. 오빠가 한번 들어보래요?
1: 아.
0: 예?
1: 예.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빠가 최선웅님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알고 예, 있죠?
1: 예, 예.
0: 오빠가 전화 받으라고 했죠?
1: 예, 예.
0: 혹시 이거 생방송인 것도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와, 알겠습니다. 오빠가 다 말했구나.
1: 아, 재작년에도 한번 극동방송에서 통화한 적도 있고요.
0: 진짜요? 뭐 예, 이런 이 프로그램으로? 저와 함께?
1: 예, 예, 예.
0: 저랑 통화했다고요?
1: 한번 전화를 통화를 한것 같아요.
0: 저랑

0: 한것같아요
1: 예예
0: 그래서저랑이렇게막
1: 기사연을보내가지고
0: 기도도하고그랬어요
1: 그때、네、그때는제가그때외국에있어가지고
0: 네네
1: 예예또오빠말도한쪽귀로또흘리고그래가지고이번에는제가또교회를나가보려고또마음을먹고찾고있습니다
0: 그렇군요그때는외국에있었어요
1: 예
0: 이제귀국하셨고
1: 예예
0: 교회안나간지는얼마나되셨어요
1: 저는교회를처음부터안갔었고요
0: 안갔어요
1: 예예처음부터안갔었고이제이제하기시작한지이제2주밖에안됐거든요
0: 지금교회를그러면은갔어요지난주에
1: 저예예
0: 아진짜요
1: 예
0: 갔군요어떻게가셨어요
1: 어아버지이제돌아가시고
0: 네
1: 그냥가보고싶어서갔어요
0: 네네
1: 갔는데
0: 예
1: 어가다또그다음주또가게되고예예
0: 그래서두번갔어요
1: 가고싶어서갔어요그냥
0: 두번간건요두번 예배를드렸어요어땠어요두번다예배가
1: 첫날에갔는데그그때그감사라는그찬송가를들으면서눈물이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예그내용이
0: 예예
1: 예그래서마음이좀이상하더라고요
0: 두번째는
1: 두번째도가서그냥조용히그냥그냥가서예배드리고
0: 네네
1: 예그냥마음이그냥편안했어요
0: 편안했어요중요한건예예다음주도가고싶어요
1: 네갈거예요
0: 와그렇구나
1: 예예
0: 어떻게보면방학생이아니군요 자이렇게전화연결되면우리가선물드리는데
1: 예예
0: 아까혹시제가선물막부를때방송들으셨어요
1: 예예
0: 거기서어떤거드릴까요
1: 저요
0: 네
1: 안주셔도되는데
0: 얼른빨리요빨리
1: 아그래요
0: 빨리
1: 아그러면저레모나할게요
0: 레모나 오빠는뭐줄까요오빠
1: 오빠도레모나주세요
0: 오빠레모나알겠습니다
1: 예예
0: 자오빠가혹시이렇게좋아하는지한번물어볼게요자오빠
2: 네
0: 오빠레모나좋아요
2: 네좋아합니다
0: 아진짜요
2: 네
0: 자최선웅님
1: 네
0: 오빠옆에연결되어있다는것도알고있어요알고있었어요
1: 아니요몰랐어요
0: 그럼몰랐습니까
1: 예예
0: 두분어느지역이세요다른지역인가
2: 저는부산에있고요
0: 예
1: 저는경남창녕에있습니다
0: 창녕
1: 예
0: 그렇구나최종호님보니까예최선홍님이저는방학인줄알았는데그래도최근에두번교회를나갔네요
2: 아그때이제사연올리기전에일단먼저나가보려했고
0: 네
2: 사실은작년에스케라연결된게아니고제가、네、그극동을전파선교사할때
0: 예예
2: 전파선교사통해서한번기도부탁한다고한건데그걸착각하고있는것같아요
0: 아
2: 연결을한번도안했거든
0: 전화연결된건아니고
2: 네그건아니고
0: 예
2: 전파선교사로통해해가지고기도하는요청한게있더라고요
0: 어
2: 예그걸로했었어요
0: 그렇게요어쩐지제가아까이제외국에계셨다는데외국에계실때가제가막 전화연결하고이런적은없거든요예
2: 그러니까예
0: 외국까지제가전화연결하진않거든요아무튼아무튼잘오셨고오빠가한번교회를나가보라고전화연결하기전에했는데또그걸나가봤고
2: 네
0: 오빠얘기를잘듣네요동생분이
1: 고맙고미안하죠
0: 예 아미안한게많아서미안한게많아가지고
1: 네그렇게그렇게열심히기도를했는데
0: 예
1: 예제가그렇게못해서미안하고열심히예열심히이제제마음이그렇게되도록노력해야죠
0: 예그래요부모님이지금뭐최근에천국가셨나요
1: 예
0: 두분다
1: 예예
0: 두분다신앙생활잘하시다가천국가셨어요
1: 예예기도잘하시고가셨어요
0: 그럼천국에서부모님이아들딸기다리고있겠네요
1: 네네
0: 그러니까천국에서우리아빠엄마꼭만나야죠
1: 그렇죠
0: 어떻게천국가는줄아세요
1: 아니잘모르겠어요
0: 잘몰라요
1: 예
0: 착한일해가지고가는게아니라
1: 예
0: 예수님을믿고내마음에모셔야
1: 예예
0: 우리가천국갈수있어요
1: 네
0: 근데그예수님이누구냐
1: 예
0: 나의죄를위해서이땅에하나님이오셔서예수님으로인간의몸으로오셔서나의죄를위해서십자가에서못박혀돌아가셨어요나때문에대신그리고3일만에부활하셨어요
2: 네굉장히예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0: 믿었을 때
1: 네.
0: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0: 자, 거의 그러면은 방학이라기보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네네. 네.
0: 오빠 최종원님.
2: 네네.
0: 네, 그런 거죠. 동생이.
2: 네, 그렇습니다.
0: 방학이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네네.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2: 네네.
0: 최근에 좀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2: 네네.
0: 그렇죠? 예. 자, 우리 최선웅님, 저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1: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1: 예.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1: 네.
0: 저 우리 오빠 되시는 최종원님.
2: 네네.
0: 아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안 했죠?
2: 아, 하고 싶은 말요?
0: 네.
2: 아,
0: 동생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아, 이게
0: 저한테 말고 동생한테 조금만. 동생 이름 불러가지고 선호가 아, 이러면서 예.
2: 선호가.
1: 네.
2: 아, 아버지가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실 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 모습 보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잘 함께 가자. 사랑한다. 아,
1: 알았어 오빠.
2: 아.
0: 이야 참 너무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 오빠네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때 그런 네. 모습들을 같이 보셨구나.
1: 네.
2: 임종을 같이 봤습니다.
0: 임종을 같이 보셨어요.
2: 네.
0: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는 아버님이셨나 봐요.
1: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진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 딸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꼭 만나기를 진짜 기다릴 거예요.
1: 예.
0: 근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녕에서? 이미 근데 창녕에 그 집 앞에 근처에 있는 교회 두 번 간 거예요?
1: 예.
0: 누가 어떻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1: 오빠가 거기를 갔으면 했던 교회고 또 집 옆이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0: 아이고 잘 됐어요.
1: 예.
2: 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 지역에 소개해 줘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0: 이야 우리 또 오빠가 또 잘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셨구나. 혹시 최선웅님이 거의 무교신데 이제 가셨는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중에 혹시 이게 마음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아까 감사 찬양이라고 했나요?
1: 예. 저는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제목이니까 감사인가요?
1: 예, 감사로 되더라고요.
0: 감사. 이 찬양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앞으로, 최선웅님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극동방송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계속 흘러나올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교회 잘 다니시고요.
1: 예.
0: 이 찬양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오빠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죠.
3: 오빠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끝까지 하세요.
0: 예. 야, 우리 오빠 최종원님 또 동생 최선홍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에 두 오누이 아버님 같은 분 됐으면 좋겠다고요. 8918번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누이라고요. 아름다운 두 남매분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셨네요. 개독교라고 욕했던 남자친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11조도 내는 귀한 남편 됐다고요.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8417번님 정말 귀한 사연 감사하네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저 높은 곳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7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백미순 박사의 특별 세미나,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마로니에시 공원 공연장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바나바 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일 주일 오후 4시와 6시 롯데시네마 청주 용암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상영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빛가운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상식을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주 쓰는 수도 있고 또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상식 아니냐? 그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자주 상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군가 듣고 그러면 그 상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냐?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상식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때 우리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네, 이게 왜 상식이 됐지? 이게 왜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라는 고민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했을까요?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가, 아니면 어떤 시대가 이거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5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2 더하기 2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5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다 얘기를 합니다. 2 더하기 2는 5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5라고 하신 분은 이제 현혹이 되신 겁니다. 상식의 다수의 논리에 현혹이 되신 거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2 더하기 2가 옵니다 라고 외쳐도 사실은 진리는 바뀌지 않죠. 2 더하기 2.

0: 로마서 편지에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뭐 상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 두 가지의 상식을 좀 정리를 머릿속에 개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변할 수 있는 상식이 있을 겁니다. 보통 상식의 사전적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르고 보통의 기준이 다르니까 분명하게 이 상식은 변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식이 있어요. 성경적 언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변하는 상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상식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변하는 상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시대마다 변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괜찮은 것들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젓가락질 못하면 혼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혼을 좀덜 내셔가지고 제가 여전히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저는 X자로 먹어요. 근데 요즘 X자로 먹는데 뭐 누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X자로 먹네. 속으로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대놓고 젓가락질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상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예절들도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그러할 수도 있고 변화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상식이 변화된 거죠. 지금 버스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건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배려하는 거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고, 피흡연자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변화를 경계할 이유는 없지만, 상식이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약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그네들이 섬겨진다면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상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봐라. 지금 과거에는 30년 전에는 담배를 버스에서 태울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않느냐. 이처럼 모든 게다 변화되는 거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것도 그러할 수 있고 이것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상식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능력과 신성을 이 창조물 가운데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내 뜻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이 피조세계 가운데 나를 충분하게 드러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우리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옳고 그름. 누군가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문화가 함께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의 양심들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할까요? 왜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이나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진리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상식이 변하고 어떤 상식은 안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하고 뭐가 변합니까? 변할 수 있는 상식은요, 사람이 만든 상식적인 이야기들일 겁니다. 버스에서 담배를 태워도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새겨놓은

0: 온 것들, 생명의 존엄, 진실의 가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이 성의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야, 시대가 변했는데 그게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냐, 좀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그분이 새기셨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만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정직이나 하나님의 정의나 가치 안에 세워진 약속이므로 우리는 그 상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가 새겨놓은 건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바뀌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3의 성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거는 없다라고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우는 것과 남자와 여자만 있다가 시대가 지나니까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과 제4의 성과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틀린 것이고 다른 얘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흡연을 못하게 되는 건요, 상식의 발전이겠죠.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건 상식의 파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0: 아멘.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다 하는데 어둡다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 성경 가운데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거꾸로 서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분, 우리가 경배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식이 무너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일까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만물에 새겨놓았대요. 내가 나를 알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에 새겨놓았어. 너희 가운데 내가 형상을 두고 양심을 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상식이 깨어질까? 우리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0: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거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삶의 중심을 하나님 밀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자꾸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보는데, 진실을 보는데 그것을 더 이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지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 이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과거 5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40년 전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문명의 발달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우리 전화로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 친구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자기 핸드폰 안에서 은행 결제부터 모든 걸다할수 있는 시대. 앞으로 더 얼마나

0: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미 과학적 발전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진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는 분명히 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창조물이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냐? 진리가 어딨냐? 아, 다 옳은 거지. 다 절대적인 것이 어딨냐? 그것이 무엇이냐? 어둡다. 해가 뜨지 않았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눈 떠라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은 23절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0: 아멘.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는 반드시 사람은 다른 걸 채우기 마련입니다.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요.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누가 동물 형상 가지고 우리가 조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뭐가 형상이 되고 우상이 됩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죠.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권력과 명예가, 인정받음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의가 중요하지 않죠. 정직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우선인 사람, 돈이 신이 된 사람은요, 뭐만 해도 돈만 벌면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던, 진리가 무너지던, 정의가 무시당하던, 나는 돈 벌면 땡입니다. 그게 나의 신이니까.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요, 마찬가지죠. 내 진영만 승리할 수 있으면, 내 이념만 다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진리와 상식이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를 버리면 피조물 중에 하나를 반드시 끌어다가 내 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으로 삶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쭉 나와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요, 그들이 서로를 욕되게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죄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요, 그 마음의 어두움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행함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인 것을 아니야, 그거 상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이 시대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이 시대는 흔들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그 삶의 행함으로 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음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바르지 못한 관계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다 흡연을 하고 흡연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 하는 얘기, 야, 그들도 인권인데 그거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상식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 앞에서, 잘못된 상식 앞에서 우리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기가

0: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1: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 안에 일어나는 탐욕, 불의, 이 많은 추악함들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시대 가운데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상식이 아닌 일들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선동에 선동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과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좋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달아 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진리가 아닌 바꿀 수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고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의 음란과 죄악과 탐욕과 비방과 부모 거역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이 1장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근데 바울이 1장으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죠. 이 안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밝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마음에 등불이 켜진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해가 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상식이 무너진 시대.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살아내는 시대.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른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로 누군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상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세상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더 이상하다, 더 깍쟁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막 무례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야, 그게 상식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상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무엇을 읽어야, 어떤 정치 유튜브를 봐야,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그게 나오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0: 분별하셔야죠.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직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분별 없는 시대,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혼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이것이 참된 상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아니에요. 시대도 아니었고요. 어떤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무리 우리 편, 너희 편이 아니라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눈을 감고 어둡다, 어둡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르게 할 때 진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좀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좀 붙잡아서 내가 좀 상식적인 사람. 여러분, 상식은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상식을, 우리의 참 믿음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상식이 없고 뭐가 이상하다,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인가? 누구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보다 너그럽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해하고 누구보다 약자를 배려하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삶을 회복하셔라.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20명이 서 있어요. 빨간불입니다. 19명이 건너가요. 어쩌시겠습니까? 어쩌시겠어요? 우리가 이 기초적인 상식, 서로의 약속 가운데 거여진 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좀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빨간불이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니만 특별하냐? 빨리 가자, 시간 없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언니 나도 이상한 언니야. 원래 저런 언니야. 빨간불 절대 안 지나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세상이 상식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진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 편이나 내 진영이나 지역이나 내 유익이나 내 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창조 질서와 창조의 설계에 어긋난다고 얘기한다면, 공동체의 약속을 깨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모두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우겨도, 천만 명이 우겨도, 5천만 명이 모두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4!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죽어도 사래요!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감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보여주며 참된 상식을 좀 살아내며 참된 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하게 교회만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으니, 진짜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성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뺐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3화 3달러 50센트

0: 1905년경 시골 교회의 회의실. 몇몇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둥글게 앉아 회의를 하고 있다. 평소와 다르게 회의는 길어졌다. 부인 회관은 헌금 봉투 때문이었다.
1: 맞네요. 성도명도 다 맞고 헌금 총액 3달러 50센트. 이 부인의 이름으로 전도사님께 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2: 아, 저한테요? 부인 회장님 이름으로요?
1: 아니요, 아니요. 자, 보자. 현 대여섯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은 거예요.
2: 이 작은 시골교회에서 부인들이 어떻게 이 큰 돈을 모으죠? 가능한 일인가요?
1: 여기는 그 장터도 없는 동네라 부인들이 사실 돈 만지긴 쉽지 않은데.
2: 그런 남편분들한테 허락받고 모은 거군요.
1: 아니요. 이건 우리 부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모은 겁니다. 그 설명드리자면 긴데. 암튼 이건 꼭 전도사님 생활비로만 쓰셔야 합니다. 자, 받으세요.
2: 아, 감사한데. 그래도 어떻게 모인 돈인지 연유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1: 하하, 이걸 원래는 쌀로 드렸어요.
2: 쌀이요?
1: 예.
0: 이장은 쌀을 모으게 된 연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시골 교회로 파송받은 젊은 전도자가 있었다.
3: 오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라고 그러던데 이제서 20 좀 넘었다는 것 같다는데.
4: 아, 젊은 분이면 큰 도시로 가고 싶을 텐데 이 촌구석으로 와서 어째?
5: 걱정이다 걱정. 총각이면 당장 먹고 자는 것도 솔직히 않을 텐데. 아니, 그럼 어디서 지내는 거야?
3: 뭐 일단 교회 사랑채 싹 다 비우고 있어. 그냥 짐이 워낙 많아서 잘 곳이나 나오려나 모르겠어.

0: 젊은 전도자는 성실했다. 스스로 손빨래를 하고 교회 앞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수록 부인들의 걱정은 늘어만 갔다.
1: 아유, 저 고랑을 저렇게 파면 그 물이 안 빠질 텐데 이 바늘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지?
2: 내가 가가지고 직접 나서서 해주기도 못하고. 아니, 빨래는 그냥 물에만 헹궈서 입는 것 같더라고.
3: 남자가 뭐 살림을 제대로 해봤겠어? 그냥 냅둬.
1: 아,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2: 그치? 뭔가 다 어설퍼.
4: 어? 모친님들 안녕하세요.
1: 우리 만나 보네. 얼른 일하는 척 해야죠.
4: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빨래 널기 딱 좋은 날씨.
2: 해가 따뜻하네요.
3: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지내시면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4: 없어요. 여기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최고예요.
3: 에이, 그래요. 아유, 그래 좋다니까 다행이네.
1: 아, 여긴 적당한 자매가 없어갖고 어떡해요?
3: 왜 그런 말을 해?
1: 아니, 저 혹시나 박시나 그 약혼하신 분이나 그 만나는 분 있나 해서 묻는 거지. 혹시 있어요?
4: 아, 제가 신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3: 그렇구만. 그 밥은 어떻게 먹나 모르겠네.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죠?
4: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 챙겨 먹습니다. 아니,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3: 예, 그래요. 속 안 좋으면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요.
4: 아, 예.
0: 그날 저녁, 점례는 반찬을 싸서 교회 사랑채에 가져다 놓고 나온다. 교회 안에는 부인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2: 오늘은 우리 집 반찬들 모아오기는 했어. 그러면 말순이 내가 내일 점심 괜찮지?
1: 아이고, 어제도 김치 덜어놔서 가져다 놨는데 입맛이나 맞으려나 모르겠네.
2: 맛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 것도 잘 드시는 거 보면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재료 있는 거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가져다 줘요.
1: 아, 그래요. 어차피 음식은 매일 하니까.
3: 그래요. 나도 할 테니까 나는 그 내일 저녁에 들고 올게.
2: 할매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할게.
3: 에이, 나도 매일 음식을 하니까 그래요. 반찬은 조금씩 덜면 되지.
2: 그래요. 그럼 내일 점심은 말순, 내일 저녁은 김할매. 네,
3: 그래요.
0: 그렇게 젊은 전도사의 밥은 부인들이 돌아가며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자식들 입에 넣을 음식도 간당간당한 마당에 귀한 쌀로 전도사 밥을 챙기려니 가족들의 눈치가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쌀통을 들여다본다.
1: 아휴, 이런 이 쌀이 얼마 안 남았네. 당장 식구들 먹을 것도 부족하겠는데 이거 어디서 구해오지?
2: 말순아, 그 혹시 쌀 좀 남은 거 있어?
1: 응? 아이, 우리 집 쌀떡도 다 이게 비어가갖고 이거.
2: 그래요?
0: 말순과 점례는 서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말없이 한숨 쉬는 두 사람. 그때 교회 마당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5: 누가 여기다 이걸 놓은 거야?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4: 예, 무슨 일이시죠?
5: 아이고, 이거 누가 두고 갔는지 보셨어요?
4: 아니요, 저는 계속 안에 있어서.
5: 에? 아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계셨어요, 그럼? 다 참. 보세요. 누가 쌀을 이만큼이나 두고 갔습니다.
0: 소란 속에서 김할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입을 앙 다물었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다.
1: 할매 설마?
3: 아이고, 조용히요. 모른 척이야 그냥.
1: 아니,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3: 아이, 뭐가 좋다고 떠들으대. 내가 저 안짝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힘 딸려가지고 못 들고 가겠더라고.

0: 삶에 무심한 척 해놓고는 대단해 정말. 근데 그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거야?
1: 어디서 났긴, 다들 집에 하나씩들 있잖아.
2: 응? 아, 그 쌀통 모양, 그 설마.
1: 그리고 맞아, 성주 딴지.
3: 부인회 여인들은 경악한다. 성주 딴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귀한 쌀이었다. 조선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며 쌀 한 줌씩을 따로 떼어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 귀신에게 바쳤다. 그렇게 모아둔 쌀이 방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 근데 저 할아버지가 뭐라 안 해요?
1: 아니 뭐 어차피 밥을 짓든 떡을 치든 내가 하는 거지 그 양반이 하겠어? 예수 믿고서 귀신한테 비는 건 죄라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밥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은 에? 거기다가 그냥 모아뒀더라고.
0: 그러고 보니 우리 집도 그대로 있겠네.
2: 우리 집도
1: 예전에는 귀신밥이었지 이젠 그 밥을 주님의 종 드시라고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
3: 하지만 모두 김할매처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쌀이 아니었다. 누구는 남편이 반대했고 누구는 시어머니의 눈치에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다.
0: 할매, 그 단지 말이에요. 성주 단지 맞아요?
1: 그럼, 오랫동안 여기 있었지. 아이고,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에 쌀을 덜어놓네. 응? 안 덜어놓으면 꼭 식구들이 탈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0: 응? 아, 근데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져다 준다고?
1: 밥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는 늘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주신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 교회로 가져가는 게 맞지. 여기 볼려?
3: 김할매는 항아리를 돌려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보여준다. 짙은 황토색 항아리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1: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표시요.
3: 그렇게 귀신을 섬기던 신주단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지가 됐고 귀신에게 바치던 쌀은 전도사의 하늘 양식이 됐다. 그렇게 조금씩 성미 제도가 알려져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일찍이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해 나갔다.
4: 3달러 50센트 정말 귀한 헌금이군요.
5: 예, 전도사님. 그러니까 꼭 하늘 양식 드릴 때 쓰세요. 알겠죠?
4: 예, 꼭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통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얼른 보고해야겠어요.
3: 지금은 시골 교회 등에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한국 교회의 성미는 뿌리 깊은 토착적 신앙 전통이다. 성미에 대한 내용은 한국 초대교회의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들의 기억과 선교사 크렘의 선교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3화 3달러 50센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복음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죄의 고백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었기에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 고백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각자의 죄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았고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서 아주 비통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음 말씀은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값을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셔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거기서 끝이기만 해도 다행인데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불행이 집중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다시 죄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젠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회복된 영으로 주를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존귀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묻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수, 정지용 씨의 김희갑 곡으로 가수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향수는 마치 고향의 모습을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정이 있고 젊음의 열정과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까지. 고향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소중한 곳으로 기억되고 그리워지는 것 아닐까요? 향수를 처음 불렀던 테너 박인수 선생님도 가수 이동원 선생님도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동원 선생님은 2021년, 박인수 선생님은 2023년에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 그들의 노래는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있는 향수를 위로합니다. 처음 죄가 없던 에덴 동산도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죄가, 아주 작은 교만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았습니다. 큰 죄악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걷는 착한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가곡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이지요. 작곡가 김동진은 1913년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을 접하며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화성악, 작곡법 등을 배우며 작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갑니다.

일본 도쿄음악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귀국했죠. 김동진은 서정적이지만 민족적인 정서가 담긴 명곡들을 만들어 한국 가곡의 예술적 수준을 한 차원 높게 올려놨다고 평가받습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서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그리고 김동명 작사의 수선화 내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수선화와 내 마음 모두 김동명의 작사를 가사로 했습니다. 내 마음은 테너 안형일이 노래했고요. 앞에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용호 작사를 가사로 했고 바리톤 정광빈이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김동진의 작품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나보셨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내 마음과 수선화 작품 모두 김동명으로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명은 김동진 작곡가의 초등학교 은사였습니다. 김동진이 32살 되는 해 1944년에 내 마음이 발표됐는데요. 은사님이었던 김동명과 함께 이제는 학생이 아닌 작곡가로 만나 하루 만에 만든 곡이 내 마음입니다. 은사님과 2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쌓아온 인연 덕분에 한국 가곡은 내 마음 수선화라는 좋은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도록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님이 오시는지 박문호 씨의 김규환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병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중 허림 씨의 윤학준 곡으로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합니다. 마중이란 단어에 이미 받아줌, 사랑, 환영, 용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인 킴 카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약혼자였던 로베르토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카드에다가 사랑은 무엇 무엇입니다 라고 한 문장씩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했대요. 예를 들면 사랑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매일 이렇게 전해줬대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가 그런 걸 보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자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그런 게 있냐고 나도 보자고 나도 보자고 이게 점점 인기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2003년도에 그렇게 썼던 사랑의 문장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문장을 모았냐면 365개. 어떤 의미로 모았는지 알겠죠. 날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도 Love is 또는 사랑은 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365개 사랑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꿈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백인데 표현을 잘 못했던 걸 이분이 잘 정리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 있다면 특별히 예레미야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예요.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잘 표현된 게 바로 예레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 그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누구보다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게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쉽게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숨은 곳이 몰라서 어디에 알고 싶어서 너 어디 숨었니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너 무너졌구나.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 그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망가졌던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우리를 쉽게 내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앞에 하는 것 뭐냐? 넘어진 것 자체, 무너진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왜? 넘어졌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넘어졌느냐? 그럼 다시 좀 일어나라. 떠나갔으냐? 그럼 다시 좀 돌아와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을 갖고 4절 말씀을 읽는데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기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하나님 앞

0: 앞에 떠나거나 무너졌을 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까? 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리면 알겠는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게 아직 내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신호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 굳이 구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부끄러움은요, 우리를 죽이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혹시 여러분 가슴이 찔립니까? 양심이 찔립니까?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리고 있다는 시도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인의 증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죄하고 싶어서 나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와 함께 동역하자, 동행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초대라고 여기시고요.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시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피하거나 도망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내 안에 양심이 가책되고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도 주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을 고집했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는 이 길이, 이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향 바꾸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방향을 바꾸다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시죠? 회개를 방향을 바꾸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각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돼서 관역을 빗나갔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제대로 된 관역,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게 회개예요.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졌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잘못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때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제대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돼요. 그런데 거짓을 뭐예요? 고집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거짓을 고집한다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한 번은 실수로 쓰러질 수 있어요. 몇 번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고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인지조차 모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은요 가슴을 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쓰러졌다고, 떠났다고 하나님은요 절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줬대, 거기서 거짓을 고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7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뭘로 지금 하나님은 비유하고 있어요?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새들도 돌아올 때를 안다는 거예요. 새들도 돌아올 때를 안다. 다시만, 새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그것도 못하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기회를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들을 새들과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머리 나쁜 어떤 동물로 뭘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그 존재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새가.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어두워지면요 자기 집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네요. 니들이 제일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새도 돌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고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못 돌아오느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결론 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그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애씀이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열심히 살아갈 때 이게 믿는 자지, 많이 알기만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다시 기회를 줄 때 돌아오고 일어서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관심도 없고 거짓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그런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아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방향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인생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건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열심히 실천하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인생인가? 예레미야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뛰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될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지, 자기의 거짓 고집에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게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다시 일어서지 않고 자기의 거짓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두려워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려고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물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양심이 찔리고, 너 그 마음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니? 아니요, 제가 부족해요. 내가 아는 만큼 내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 그때마다 저 아니 부끄러워요.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돼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거짓을 고집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모습이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인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평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너희들 괜찮아, 샬롬, 너희들은 평강하다, 문제없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없어 괜찮아 라는 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돼요. 괜찮아, 문제없어. 그 얘기는 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표현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갖고 내가 어땠든 저런 판단과 정죄가 없는 표현이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격려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때 위로가 격려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괜찮아, 문제없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어, 그것도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하나님이 너 괜찮아, 문제없어,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이거는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 괜찮은데요? 저 문제없는데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막고 회복을 막는 잘못된 거짓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워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기회를 잡지, 하나님 앞에 저 괜찮은데요? 그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말씀에 비춰보면 여전히 부끄러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지, 영혼의 소유자지, 하나님 앞에 거짓 가면을 쓰고 저 괜찮은데요?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

0: 시작이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저 부끄러운데요. 저 여전히 부족한데요. 저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는 기회를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느냐? 그때 비로소 참 평안,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평강은요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 참 평강은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린다는 건 여전히 저 부족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잡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비로소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시 붙잡으세요. 떠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끼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담겨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고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고 떠나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회를 붙드는 길은요, 자기 스스로 거짓 가면을 쓰고 난 하나님 앞에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들 자는 밤, 나 홀로 눈을 떠 어둠 속에 홀로 깨어 이 밤이 다하도록 별을 세어 아침이 오면 부끄럽지 않으리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키리.
1: 새벽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침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 기쁨의 아침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쓸 때 이미 자신의 삶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이 젊은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 시에는 포기가 없다는 게 느껴지죠. 새벽이 올 때까지 지키겠다는 것,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요. 퇴근길에 이 말이 와닿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것, 그게 누군가에겐 작은 일처럼 보여도요, 결코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새벽이 오기 전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입술에서 내뱉고 있는지 그 시간을 보고 계실 겁니다. 거친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행저질라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잘 듣고 있다는 출석 체크도 오늘도 대환영입니다. 자,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방명록,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저녁을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기시면요, 링크가 동일하게 전송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문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어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2396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문 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 가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752번님 4학년 육송이 아산에 살고 있는 전도사 가족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산에서 지금 대전국동 방송 잘 들리나요? 아니면 어플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수신 감도가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우리 전도사님 가족 그리고 4학년 육송이 자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329번님 피디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퇴근하는데요. 아내가 텃밭에 소독을 해야 한다네요. 아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고추가 있거든요. 많은 수확을 위해서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참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 농사가 참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손도 정말 많이 가고 마음도 계속 써야 하고 또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하고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에 정말 다양한 수고들 그리고 땀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신앙적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신 만큼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만큼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329번님 끝까지 화이팅이에요. 5101번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평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5101번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5101번님의 삶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셔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꼭 챙겨가셔서 오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주 안에서 마무리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우리가 다 함께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성경으로 잠언을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 9장을 펼쳐놓으시고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는 행저질라와 함께 쭉 눈으로 따라가시면 보다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9장 함께 나누시죠.

잠언 9장 지혜의 집으로 오라.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어 일곱 기둥을 다듬어 세웠지. 재물을 잡고 포도주를 담갔지. 상을 차려놓기까지 했어. 여자 종들을 보내어 외치고 있지. 도시 언덕 꼭대기에서 어수룩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얼빠진 사람에게 말했어. 오세요. 내 빵 좀 드셔보세요. 내가 담근 포도주 좀 마셔보세요. 어수룩함을 버리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세요. 비웃는 사람을 나무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흠이 잡히지. 비웃는 사람을 꾸짖지 마라. 너를 싫어할지도 몰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너를 좋아할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러면 더 지혜로워질 거야. 의인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통찰력이 더해질 거야.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내 덕분에 너의 날이 길어지고 내가 살아갈 세월이 늘어날 거야. 내가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콧대 높게 군다면 너 혼자 그걸 짊어지게 될 거야. 미련한 여자가 떠들어대고 있어. 어수룩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앉아있는 거야. 자기 집 문 앞에. 도시 언덕에 놓인 자리에. 길에

내가 낸 사람들을 부르려는 거야. 자기 길 반듯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든 이쪽으로 오세요. 얼빠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훔친 물이 달콤하군요. 몰래 먹는 빵이 맛있고요. 그 사람은 몰라. 죽은 영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과 그 여자의 손님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9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겠지만 한 가지는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가득했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지침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오늘도 힘겨웠던 모든 날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이 시간 다시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모든 문제를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7월 16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607번님, 오늘도 저녁 기도문 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9673번님,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5026번님,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고이본 출생 일주일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울까요? 이름이 고이본이래요. 기쁠 이 근본본 해서 고이본이라는 아기인데, 야, 이름도 되게 예쁘죠? 우리 이본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자르기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173번님, 다슬피디님, 새 한글 성경으로 잠언 읽어주시는 게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새한글 성경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읽었죠. 잠언 9장을 살펴봤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이기 때문에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하지만 기존에 읽고 계시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더해서 행저질라 잠언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4022번님, 샬롬, 지난주 토요일부터 축구하는 아들 대회 나갔는데요. 부상 없이 대회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와 기량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운동하는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실지 우리 4022번님의 사연만 봐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대회라고 하면 부모님도 막 내가 대회에 나간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4022번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많이 배우는 시간 그리고 더 성장하는 시간 보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해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들이 하나하나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자, 기도문 신청하실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밤도 그 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평생 직장 생활했던 직업 얘기 하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를 얘기 하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열망하는 길,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아무개 아무개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길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칭찬할 때,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왕들을 칭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의 길의 반대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뭐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있어? 여기가 예배 처소지?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었었어요. 우리랑 저 남유다랑 기후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을 앞당기든지 늦추든지 해서 절기를 지켜도 돼,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오, 그 사람 참 합리적이네 하고 설득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악한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 악인들, 그래서 그 길로 갔던 므낫세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자들,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길은 순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순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반대로 여호사밧의 길, 이 길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우상 숭배가 곧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사울의 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시리즈로 한 장 한 장 강해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는 사울의 삶을 또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울의 길이 딱 누구의 길과 동일한 길이었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과,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묘사된 그 우상숭배의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이 길은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 자, 여러분, 다윗의 길은 순종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면 사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동일하게 불순종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길. 그런데 이 본문을 사울이 걸었던 삶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우선

0: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고 그리고 너의 뭐가 되셨대요? 대적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길은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사울의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자, 그럼 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로 들려드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울의 삶의 특징, 왜 이게 사울의 길인가, 삶의 방식인가, 여러분 길, 오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주의 크신 은혜였다 할 때 그 길, 그것은 내가 사는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갈 때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이게 길이에요, 길. 아, 사울의 길이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하고 한번 발견을 해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사울의 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내력을 들으시면서 정리한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게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2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그러니까 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했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으니까 그때 왕으로 있었던 사울, 백성들을 살피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액션을 하나 취하는데,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행동을 해요. 뭐냐 하면 사울은,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전에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만나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1: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0: 자, 거기에 수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 사울과 함께 길보아에 진을 쳤대요. 이 길보아는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하면 좀 언덕 위에 좀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 길보아에서 내려다보면 저 수넴이 저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여요. 근데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이끌고 길보아에 딱 진을 쳤는데 내려다보이는 수넴에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그 수가 많고 그들이 아주 뭐 굉장해 보이는지, 자, 그 다음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크게 떨었어요. 그때 6절 사울이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는다라고 할 때는 shall, shall. 근데 사울의 이름은 이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샤울이에요. 샤울, shall, shall.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shall은 묻는 자, 구하여 얻는 자,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는 성령께서 혹은 인간 저자가, 성령이 감동된 그 사람이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는 이 사무엘 상이, 아니 이름은 묻는 자고 여호와께 물어서 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묻지를 않냐, 이거를 좀 비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묻는 자라는 뜻이야. 근데 안 물어, 그 사람이 평생 안 묻다가 지금 바로 앞절에 상황이 어때요?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딱 봉착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극히 드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그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막 애가 타서 묻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만 하나 들을게요. 자, 여러분 22장에 가서 보면 22장 이미 지나간 지 한참 됐죠, 그죠? 22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그 창을 피해 도망을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놉 땅에 갔어요. 놉. 놉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 제사장에게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때 그 놉 땅에 그 성막에 피해 있을 때에 사울의 목자장이 거기 왔다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 도로 시작하는데 도액. 그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숨긴 제사장들을 높당에 있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피해 숙청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제발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여호와의 뜻이 뭔지 좀 구해 주시오 할 때 제사장들이 진심으로 왕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존경함이나 왕에 대한 걱정이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둠빔으로예요. 둠빔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달려있는 여호와의 뜻을 묻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둠빔으로도 말씀 안 하시죠.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죠.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나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울의 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7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누구한테 묻겠대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 무당, 박수. 신접한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인에게 묻겠대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은 정말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이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3절에서는 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쫓아냈어요. 멸절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를 위해 내가 가서 그에게 물어야지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 사울의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지 막 이렇게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 엔돌을 그러니까 엔돌에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수넴을 지나가야 돼. 근데 수넴에 지금 누가 진치고 있었어요 아까? 예, 블레셋 군인들이.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이제 왜 변장했는지 아시겠죠? 왕의 복장으로 가면 잡혀 죽어요. 적들이 거기 있다고요. 근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목숨 걸고 지금 누구한테 가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냐면 목숨 걸고 무당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 찾아서. 여러분, 그런데 8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왕의 옷을 벗어야 변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독자들은 우리에게 이 일이 옷을 벗길 만큼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는 끝이야. 옷 벗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변장하고 그 부하 딱 두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그 여인에게 도착한 때가

일새벽 이 낮 삼밤 밤에 우리 24절도 한번 가볼까요? 24절 여인이 집에서 살찐 송아지 또 무교병 그 떡 그걸 만들어서 구워서 25절 사울 앞에 그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언제 그들이 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두 밤, 같은 밤인데 밤이라는 표현을 두 군데다가 술을 놓듯이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옷 벗을 때 거기 그때 밤이었어. 그리고 지금 사울이 밥 먹고 가. 거기 밤이었어. 두 군데 다 딱 포석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밤은 상징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가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시간이 밤인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올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변장했으니까 아직 사울인지 몰라요.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울 왕이 아, 그 사무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다 몰아내고 멸절시킨 것을 알지 않소? 내가 만약 지금 구슬하거나 점을 치면 나에게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무당한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러분 이게 안 웃기세요?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이 일 때문에 너는 결코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자를 불러올릴 수 있나? 그런데 여기 뒷장면에 성경을 이미 읽어오신 분들은 뒷장면에 보면 그 올라온 사무엘의 영,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그죠? 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 사무엘상 앞부분에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루어져요. 그러면 야 이게 틀림없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렸는데 그 영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또 학자들도 이게 사탄의 역사냐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그 궁금증 해결하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사울의 길로 가면 망해 하는 얘기 들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울의 길의 심판, 사울에게 임할 그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지 그 죽은 영혼이 살아 올라올 수 있냐 불러내면 올라올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 사울인데 왕인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이 신접한 이 일을 하게 합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13절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뭐를 보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또 물어요. 그 모양이 어떠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더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인 줄 깨달아요. 아,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워진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너 왜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0: 나는 지금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서 정말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불러올리라고 그렇게 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18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면 네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오늘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다급한 일이에요. 그 다급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이 불순종을, 사울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울의 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블레셋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0: 자, 여러분 이 19절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그 예언의 내용은 너 죽어 내일 너 죽어, 근데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불순종, 너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행동, 그것 때문에 네 아들들도 죽고 네 나라도 빼앗길 거야.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20절 사울이 완전히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사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그를 대접합니다. 이게 사울에게 마지막 만찬이 돼요. 그리고 떠나 그는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8장에서 사울이 다급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묻고 또 묻고, 만약에 아무 응답이 없으시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막 금식을 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서 대답을 듣고자 하고.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어요. 사울의 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지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를 보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그의 삶 속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의 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다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죄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선택해요. 사울이 죽었어요. 왜 죽었대요?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대. 그 범죄의 내용이 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요,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자기가 쫓아내놓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여러분, 사울의 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안 되지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중에 가장

0: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이 사울의 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결말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니. 밑줄을 그으세요.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니. 밑줄을 긋고 1 이렇게 쓰세요. 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밑줄을 긋고 2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메신저가 누구냐 하면 신접한 자가 블록 올린 사무엘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있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미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죽을 거야. 나와 같이 이렇게 죽을 거야. 세 번째, 3.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거룩한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가 저 블레셋에게 넘겨질 거야. 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의 끝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혹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분 아주 그냥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결단코 사울의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길의 끝은 절망이니까.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 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저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 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므로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My Almost For His Highest 3집 중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Joyful Joyful We Adore Thee, 그리고 이어서 예배인도자 랜드 버틀러의 곡으로 면류관 가지고 Crown Him With Many Crown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키우 색스폰 콜텐 연주로 나 가난복지 귀한 성애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다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이와 같은 때 In Moments Like This, 그리고 이어서 마라타 프레이즈 앨범 2집 중에서 내 안에 사느니 Christ in Me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에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Mercy is Falling, 예배인도자 데이빗 루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즉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때 우리 모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 열었습니다. 장윤영의 생명, 그리고 오늘의 워십의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클래식콰이어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과 전통과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 시간 다양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또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소진영의 내주의 보혈은, 그리고 AJ 워십의 나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가 460장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를 가까이 양아인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가수 신영원의 아침마다 새로운 이란 찬양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8870번님께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희지휠의 곁눈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분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순간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8870번님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으로 또 위로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신청 찬양 곁눈질 함께 듣고 오시죠. 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지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사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체가 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굳게 붙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말씀 아멘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꺼려지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을 걷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신호등 앞에 걸려 잠시 멈추게 되면 짜증이 마음속에서 훅 올라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 머리 위로 넓게 펼쳐진 그늘막 아래로 들어가면 나를 향해 직접 때리던 강렬한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뜨거워진 머리를 잠시 식힐 수 있죠.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은 신호를 빨리 바꿔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대신 가주지도 않죠. 하지만 뙤약볕 아래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잠시 쉬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멈춰서고 현실에서 염려라는 뜨거운 볕 아래에서 짜증과 피로가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그늘을 펼쳐주십니다. 그 그늘이 삶의 멈춤을 당장 해결해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버텨내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새 힘과 평안을 채워주시는 피난처가 됩니다.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폴송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스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죠. 그 그늘막 덕분에 횡단보도를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나마 여유가

챙기고 잠시라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길가의 그 그늘막은 우리의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을지언정 신호를 빨리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대신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뙤약볕 아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쉼터가 되어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거나 잠시 멈춰선 상황을 단번에 바꿔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버텨내고 마침내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잖아요. 오늘 밤 보내시면서 그런 은혜의 그늘막 아래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잠시 쉬어라 라고 초대해 주시니까요. 잠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쉬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두 곡 전해드릴게요. 강명식님과 조준모님, 김도현님이 함께 불렀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과 소울트리의 목마른 사슴이 연주 찬양까지 띄워드릴게요.

아름다운 하모니였죠. 강명식님, 조준모님, 김도현님이 함께 찬양한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소울트리의 목마른 사슴이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5223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이 시간 병원에서 회복 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만지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상한 영혼을 싸매시며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523번님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프신 곳 얼른 회복하셔서 퇴원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은혜로운 찬양 들으시면서 편히 쉬시는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523번님을 위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 보내드릴게요. 한아름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523번님을 위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한아름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곡은 확신에 찬 선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전해드렸어요. 이 곡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밤 주가 일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신다. 구원의 불빛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 불안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집어삼키려 할 때 확신에 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밤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영어 찬양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오늘은 What a Beautiful Name, 그 이름 아름답도다 라는 찬양의 레비 스탕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아름다움과 또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권세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심을 노래하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보내드리기 전에 크리스토퍼 필립스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연주 찬양 먼저 보내드리고 레비스탕스의 What a Beautiful Name, 그 이름 아름답도다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레비스탕스의 What a Beautiful Name, 그 이름 아름답도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도미누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준 한 구절을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주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죠. 군중 속에서 조용히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그 손길을 기억하며 김드은의 샬롬다잉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병은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왔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장면이 좋습니다. 화려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서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잭 윌리엄스와 에센셜 월십의 Middle of a Miracle, 케이트 니콜의 In Jesus' Name, 로렌 데이글의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옥상 달빛과 김도연이 함께한 사랑이란, 그리고 준하와 나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그분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조용한 손길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작은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그런 몸집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봐주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서 조용히 옷자락을 붙든 것처럼 그 작은 손길 하나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그분께 손을 내밀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Because He Lives, Angela Prim의 The Blood Medley, 그리고 Ernie Hasse와 Signature Sound의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항해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주 희락과 화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야말로 희락이 넘치는 날인데요. 이 희락과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사랑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을 말하고요.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입니다. 아, 이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님의 사랑이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락과 화평에 대한 찬양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찬양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희락과 화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헌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말 주일에도 또 평안한 쉼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된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희락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헌절 공휴일인데요. 주 안에서 삼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시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있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 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곳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신유원사원의 에베네셀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현미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칼바이의 그 큰 일을 행하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페르난도 오르타이가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전쟁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홍수로 또 태풍으로 큰 피해가 벌어지는가 하면 또 폭염으로 산불로 자연의 신음을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우리들의 잘못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마구잡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 가꿔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자연을 또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출발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세상을 참 함부로 사용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나 꽃을 꺾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여러가지 오물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또 쓰레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버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쓰레기 대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병 들어가고 있네요. 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품의 사용들로 또 이 지구 생태계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땔감이 없고 연료가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민둥산도 많고 또 그래서 산사태도 쉽게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저 마음대로 활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켜가며 그렇게 운행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환경을 생각하며 또 자연재해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1566kHz AM 두 채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대부분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많은 방송가 중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은 복음통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밝히는 책이다. 네.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 입니다.
0: 네, 세상을 비추는 책 어떤 의미일까요?
1: 여러분, 성경은요 약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600년?
1: 맞습니다. 네. 엄청나죠.
0: 예.
1: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0: 네.
1: 2930명이 등장합니다.
0: 오,
1: 놀랍죠?
0: 정말 많은 사람과 그리고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의미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 혹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0: 네.
1: 그런데 피디님, 이 멜로디가 북한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0: 오, 진짜로요?
1: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장군님의 사랑 이야기.
0: 오, 진짜로요?
1: 그렇답니다.
0: 우와.
1: 그런데 성경은 장군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아니, 북한에서 많은 걸 갖다가 썼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0: 예, 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다.
1: 예,
0: 사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진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과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0: 네.
1: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이야.
1: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두웠던 곳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0: 네.
1: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 네. 세상을 비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0: 네.
1: 그중에서도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0: 오, 네.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0: 네.
1: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0: 네.
1: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나옵니다. 귀머거리 귀신, 군대 귀신, 이 귀신, 저 귀신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0: 네.
1: 예수님이

0: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이면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귀였다.
0: 맞습니다.
1: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0: 네, 그렇죠.
1: 네.
0: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인간들은요 속아 사는 줄도 모르고 속여 살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환하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0: 맞습니다.
1: 라는 의미인데요. 또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죠.
0: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비추셨습니다.
1: 네.
0: 아까 세상을 비추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1: 네.
0: 세상에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더라.
1: 네.
0: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것들을 환하게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말 압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이
1: 그렇죠.
0: 있죠.
1: 네.
0: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보니까 9수에는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 9수가 뭐 9살, 19살, 29살. 그래, 9살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면 부정타니까 우리 달력에 길일이라고 쓰여있는 거 아시죠?
1: 네.
0: 길일에만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몇 자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운명과 저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지 이 여자랑 연애해도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런 것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네. 사람의 연약함도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0: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1: 그렇죠.
0: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 네.
0: 좀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
1: 네.
0: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실체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0: 그것을 다른 말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 아멘.
0: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 네.

0: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1: 뭐 공기도 있고.
2: 그렇죠.
1: 햇빛, 바람.
2: 그렇죠. 그렇죠.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1: 오.
0: 꿈.
1: 희망.
0: 희망.
1: 네.
0: 용기. 사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1: 아, 네.
0: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
1: 믿음.
0: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1: 네.
0: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추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남북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자,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변신 로봇 등 첨단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조선일보는 강풍으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재난 대응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A 연구단장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생명과학상인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가 역대 대만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진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강원도 오대산까지 순행한 이유와 당시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현재 생활고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전량세대의 식량 지원을 앞두고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17일인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대회 WAIC에서 영화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변신 로봇을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중국 신소재 기업 상웨이신 차이가 선보이는 이 로봇은 하나의 차체로 바퀴형과 두 발, 네 발 보행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지에서는 바퀴로 이동하고 계단이나 험지에서는 두 발이나 네 발 형태로 바꾸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이동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세계 인공지능대회에는 1,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00여 개의 신제품이 처음 공개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국제협력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적극 부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응급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갑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이 당뇨약이 떨어져 기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초속 10m 안팎의 강풍과 높은 파도로 닥터헬기와 해경함정 모두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방당국은 응급처치를 하는 동시에 제주도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서귀포시 상모리 드론 배송센터를 출발해 약 10분 만에 갑파도에 도착해 당뇨약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드론이 재난과 의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의약품과 물품 수송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과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응급 의약품뿐 아니라 재난 현장의 긴급 물자 수송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RNA 연구 권위자인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IBS RNA 연구단장 겸 서울대 석좌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연구자가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하손해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여러 명이 이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 단장은 전령 RNA, mRNA 끝부분에 붙는 꼬리의 기능을 규명해 유전자 발현 원리를 새롭게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 생명 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한국과학계도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연구 환경과 처우를 국제 경쟁력에 맞게 개선하고 논문수뿐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연구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새로운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 양광여자 합창단이 대만 역대 자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말 개봉한 뒤 입소문에 타며 흥행을 이어가는 기존 최고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했고 대만 영화 최초로 역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임효겸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K-무비 키드로 한국 영화에서 받은 감동으로 직접 리메이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작에 담고 있는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만의 실제 형사사건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현지화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 감독은 한국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화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흥행을 계기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도 대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ENM은 이번 흥행 이후 대만에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수행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질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진학자 여우린 천을 부당 구금자로 지정했으며 그는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은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지진파와 자연 지진을 구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전문성이 중국의 핵실험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사안은 미중 간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혜의 가족은 구금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의 석방 문제를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9월 27일까지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세조가 1466년 39일 동안 강원도를 순행한 기록을 조명한 것으로 세조의 오대산 방문은 조선시대 임금이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의 순행은 단순한 지방 방문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고 지방 인재를 발굴하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세조는 강원도에서 특별과거시험인 외방별시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고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서 참석하는 등 정치와 문화, 종교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특히 단종이 생을 마감한 영월과 같은 강원도 지역을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세조 어진초본, 신숙주 초상화,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당시 왕실과 조정의 모습, 그리고 560년 전 왕의 순행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32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업적과 헌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등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은 그때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사람들 인심도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소한 옥수수 반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소식통들은 특히 생계난을 겪는 노년층일수록 과거 생활과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보다 북한의 형편이 나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잘 살게 됐다며 북한이 오히려 뒤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준비하면서 당국의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사무소가 인민반을 통해 전량세대 명단을 제출받은 뒤 시 당위원회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마솥 뚜껑까지 열어보며 실제 식량이 떨어진 가족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는 옥수수나 풀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거나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앓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식량 지원 대상을 다시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지원 식량은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세대당 몇 킬로그램 정도만 지급할 식량을 두고 집안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량세대에는 밀과 보리 약 5킬로그램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생활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갈수록 생계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이 많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가 내리진 않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3도, 파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파주가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대전, 세종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추풍령과 대전 그리고 보령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과 보령 23도, 추풍령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보령 30도, 추풍령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광주, 경상도 그리고 제주에서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비나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정읍과 순천 24도, 울진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 31도, 순천과 정읍 30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2도, 강계 16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신계 22도, 사리원 2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사리원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북청과 청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북청 25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모두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2814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깨어계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니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꿈꿔보아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북녘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418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의 고백이 녹아있는 찬송 소원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나 나의 적들과 원수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월살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간구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한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을 우회 내 머리를 드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리를 택하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참 하나님이고 하나는 거짓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진리의 길, 세상의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 영원한 길과 잠깐 즐김의 길, 어떤 걸 택하실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 곳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플러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는 내 집과 나

0: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까지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첼로의 김원희 씨, 피아노의 이현아 씨입니다. 연주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언젠가 고향 땅에 다시 갔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 주민분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복도에선 김영입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어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달릴 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히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저희 고통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외로울 때 전 친구.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0: 이 시간 내 진정 사만 이 찬양을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1: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과도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고향 북한 땅에도 환히 비추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으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전심으로 불렀던 이 곡조를 입힌 기도를 우리 이어서 함께 올려드려볼까요?

김혜실이 밥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찬양의 선곡, 찬양의 한 소절, 곡조를 입힌 그 기도의 한 소절로 함께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남과 북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서 온 함경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전심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과 정성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 저는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서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의 포옹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많은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하여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미국 한인은혜교회의 주체로 탈북민을 섬기는 은혜동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은혜동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엄청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0: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1: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네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0: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지고 또 움켜지는데도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로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한 몸에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주의 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0: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제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낮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5도, 대구와 부산, 포항이 24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 19도, 강계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 32도, 개성과 춘천이 31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 광주, 목포, 포항,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부산, 여수가 29도, 함흥과 해산이 28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첫째,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해요.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낼 때 쓴 바로 그 단어예요. 사망의 물결에 잠겨가던 자신을 하나님이 손 내밀어 끌어올리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8절에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라고 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건지다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온 도로 찼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9절에 나오는 빼앗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특히 강한 자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더욱 강한 힘을 사용하여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강한 자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강한 대적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다윗을 그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셨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사자와 곰 같은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

몸을 생생히 체험했어요.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차례나 건짐을 받았지요. 모든 것이 불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린 시글락에서조차 도로 찾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빼앗겼을지언정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건지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학비를 벌며 살았기에 저를 건져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빼앗겼을지언정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건지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만남에 포드 외제차를 타고 온 남편이 저를 건져줄 사람이라 생각하며 결혼했죠. 부잣집에 시집가니 주변 사람들이 교회 반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시집 잘 갔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건짐을 받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고통스러운 13년의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언제 건짐을 받았죠? 힘든 시집살이 가운데 내가 빠진 곳이 시집살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갇힌 환경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말씀이 들리니 내 죄가 보이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니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환경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많은 물에서 건지시며 강한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셔서 20절에 넓은 곳, 즉 구원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고 싶나요? 잃어버린 것들 중 어떤 것을 도로 찾고 싶나요? 아직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손길만 기대하진 않나요?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둘째,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21절 이하로 깨끗함, 깨끗한 대로, 깨끗한 자, 주의 깨끗하심 등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이란 행위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착한 생각을 넘어서는 구별된 가치관과 생각이며 구별된 언어, 구별된 표정을 말해요.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아는 것이 곧 깨끗함이에요. 그러니 내 공이라는 말도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공이요, 깨끗함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요.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요. 23절에도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죄에 넘어져도 또 돌이키고 또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 내가 적용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완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내가 오직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싶나요? 말씀 앞에서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까? 여전히 행복입니까?
결혼 예배를 준비하며 근본적인 연약함을 묵상하다가 불안의 물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을

0: 것을 결단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최근에 결혼한 저는 몇 달 전에 결혼 예배를 앞두고 근본적인 저의 연약함을 묵상했어요. ADHD 경계에 있는 저는 약효가 떨어지면 충동성이 올라오고 무기력하면 설거지와 청소를 미루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바쁜 일정이 계속되니 마음이 지쳐서 외출하기가 싫고 공동체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런 내가 결혼해도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불안의 물 가운데 있는 저를 예배 때마다 만나서 건져주셨어요.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만 붙들면 되라고 마음으로 안심시켜 주셨지요. 무엇보다도 힘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던 제 습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평소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은 믿음이 흔들리고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사실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보여준 열정과 사랑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앞으로 사실과 개인적인 판단을 잘 분리해 봅시다 라는 상담 선생님의 권고를 통해 어두운 제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공동체 지체들의 체휼과 권면을 방패 삼아 자기 비하와 자책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로 새로운 한 주를 견딜 수 있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제 마음과 환경보다 31절 말씀처럼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처럼 제 삶의 법도로 두고 따를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중심성의 성벽도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게요. 저의 적용은 부정적인 판단을 사실이라고 믿게 될 때 기도하며 공동체와 남편에게 나누겠습니다. 집안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루에 하나씩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남편은 완전주의자였어요. 외박하지 않고 효자에 검소하고 성실했지요. 그러니 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완전하고 옳다는 생각에 부모님은 물론 아내인 저와 자녀들도 모두 남편을 어려워했지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함과 아주 달라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한 주님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많은 물결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손 내밀어 저희를 건져주시고 강한 원수의 손에서 저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사람의 손길만 바라보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정작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판단으로 깨끗해지려 애쓰다 지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넓은 곳,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4장 22절 말씀을 끝으로 룻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받쳐준 도구,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철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0: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레옹의 삐삐춘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열등감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보면 열등감에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런 이 말씀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들은 보화를 찾기 위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밭과 같습니다. 그 밭에는 기쁨도 있지만 실패와 눈물, 상처와 열등감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을 인생에서 가장 빨리 없애버려야 할 잡초처럼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써 감추고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는 그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하십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냄새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가 흙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두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 흙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0: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사명이 되고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열등감을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질 때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더 배우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보화를 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상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경험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공감이 되고 실패는 지혜가 되고 열등감은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화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흙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가장 벗어나고 싶은 열등감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열등감을 미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열등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등감을 훌훌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열등감은 더 이상 인생의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은혜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화는 흙을 파는 사람만 발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이라는 흙 속에 감추어 두신 보화를 꺼내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또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전능하신 여호와여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민족,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함에 연합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제헌절 아침입니다. 오랜 식민지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나라의 법과 근간이 세워진 이날에 당시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목사님이기도 한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재헌 국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이 세워진 그날의 질서와 은혜를 따라 변함없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날처럼 기도하는 아침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주변에 유다를 괴롭혔던 네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제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이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야곱의 형, 이제 에서가 시작한 나라입니다. 원래 에서와 이 야곱은 같이 살던 형제였죠. 이삭의 두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이제 허락하셨을 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이 에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멸시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도망갔다가 이제 두 아내를 얻고 열두 자녀를 얻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제 시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예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이 지금 있는 이 에돔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가 선조가 되어서 이 남쪽에 있는 지역 요단강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 건너편 쪽에 아주 붉은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라는 말이 불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란 말도 불다라는 뜻인데 이 붉은 지역에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기마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으로 살았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때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 유다 왕조가 흔들리면서 결국은 에돔은 이제 나오게 되었고 유다가 멸망될 때 멸망할 때 에돔이 앞잡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절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 자손을 어떻게 해요? 치소서 그러죠. 이 에돔이 얼마나 이 교활하게 앞잡이 노릇을 했든지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에돔 땅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절대 이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7절을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너는 에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이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에돔 사람 너희 쉽게 그렇게 미워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은 에돔과 화해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충동하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은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끼리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자기가 유리해질 때 가차없이 치는 거죠. 자,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자, 이런 이 에돔의 이제 악랄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 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자,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사람과 그 안에 사는 가축들, 양, 염소 이런 이 가축들을 다 끊겠다. 그러니까 짐승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스트,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제 늑대, 이리 같이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로 생각하는데 여기 짐승은 이제 영어로 하면 애니멀과 같습니다. 그 안에 키우는. 그러니까 그 안에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할 텐데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질 거다. 자, 대만은 이제 말 자체가 남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지리적으로 볼 때 남쪽에서부터 드단은 저 북쪽,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 제주에서 우리 같으면은 백두까지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다 칼에 엎드려질 거다. 적군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이들을 다 엎드려뜨리며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만 쪽은 남쪽인데 여기에 이제 페트라와 같은 우리 잘 알려진 그런 도시가 있었죠. 자,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꾸려서 에돔을 무너뜨리죠. 이때 아마도 유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병사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함께 에돔을 무너뜨릴 때 쓰임 받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전 2세기 때 유다가 유대의 독립적인 유대 왕조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제 앞선 리더 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강제로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돔 지역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두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에돔인들이 전부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화가 돼가지고 이제 유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역설적인 건 이 가운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랑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친하게 있던 그 이 이두매 지역의 왕가 귀족 왕조가 있었는데 그 귀족 왕조가 어디냐면 헤롯 왕조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온 거죠. 참 이 역설적인.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다시 에돔의 출신인 이둠의 출신인 이 헤롯이 핍박을 또 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돔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타격을 에돔에 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한 원수 갚는 이 그 심판을 예고한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입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이 유다를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감정, 이게 아주 옛날부터 미워했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은 사사시대 때,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무엘 때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랬다가 크게 패배를 해서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 또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여간 유다가 밉습니다. 옛날부터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블레셋은 이제 옛날부터 뿌리 깊은 아주 여차하면 충돌하는 미운 이웃이고,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같은 형제 나라인데 항상 잘 있는 것 같다가 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되게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 또 형제, 친척,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까운 이웃인데 꼭 아프게 하고 늘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뿌리 깊은 이웃들. 이렇게 미워하고 그다음 보면은 멸시한다고. 멸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사람을 끊고 그 다음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여러분, 그 블레셋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이 해변에 있는 땅, 해변에 있는 평야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해로 말하면 강원도가 해변 지역의 강원도, 동해시, 삼척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강릉. 그런데 이 동해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좀만 가면 저 위로 우뚝 솟은 설악산 있죠. 설악산. 그러니까 설악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습니다. 설악산과 같이 산악지역, 한 740에서 780m 사이에 산악지대에는 유다민족이 살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 평야, 해안 평야 지역에는 블레셋이 살았습니다. 밀, 농사, 보리 농사, 제일 잘 되는 아주 곡창지대와 같은 평야가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좋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힘이 좋고, 또 바다도 가까이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잡아먹을 수 있고, 좋은 곳에 살았던 이웃이 바로 이 블레셋이고,
저 산지 구석에 밀려서 위로

0: 올라갔던 이들이 유다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늘 이렇게 해변 쪽으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해변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다섯 지역을 일종의 해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해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다음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겠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렇게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했던 그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이웃을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깨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워낙 교만해서 여차하면 미워하고 여차하면 멸시하고 여차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걸 통해 결국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로 알게 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주관하시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 에돔과 블레셋은 사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이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같이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웃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틈만 나면 이용하고 틈만 나면 이익을 얻을 생각에 이웃이 잘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그 이웃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좋은 이웃이 옆에 있을 때 그 이웃과 함께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해서 옆에 사람, 같이 옆에 인근에 있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웃 옆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두드려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마음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요 생각에 머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적들이, 이웃들이 나를 괴롭게 하며 이용하려고 할 때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책벌이 오늘은 에돔에 임하는 광경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일을 큰 죄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함을 묵상하면서 이와 동일선상에 블레셋을 두시고 같이 보응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을까요?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미워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은 물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오직 그분 앞으로 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범죄한 블레셋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고 역사를 기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채원절 아침, 7월 1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더운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팔복 아홉 번째 시간을 통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서 출발할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3: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박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뒤쫓다, 쫓아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따돌림이 생긴다고, 내 삶에 손해가 생긴다고, 내 삶에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잡음이 잔뜩 배어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박해라는 참 거북한 단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다,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오늘은 이 어려운 성경 구절에 도전해 보며 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가를 하나하나 쫓아가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 박해를 채우세요. 이게 복이기에 내 삶이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설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잘 살았는데,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 성경 구절로 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3: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2: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어두움의 불편함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불을 끄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여러분 어느 순간 빛이 그 공간에 그 모임에 탁 하고 켜지면 여러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빛 때문에 드러난단 말이죠. 나는 감추길 원하는데 빛이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이 드러내게 만들어요.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산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한다는 것고 다른 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울고든 삶의 모습이 우리끼리는 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무도도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고 이 정도의 이기심은 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죄로서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둠이 우리를 불편하게 느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사랑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더불어서 진리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인생에 대해서 신앙의 욕심을 낸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그럼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 시대 그 자리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거야. 주님 닮아 말하고 주님 닮아 행동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내 삶의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써있듯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 사람이 유난스럽게 하지 마. 너 왜 자꾸 그렇게 튀려고 하는 건데. 난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말로 혹은 행동으로 박해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건하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바울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들의 삶이 평탄했던가요? 아니요. 온갖 이상한 삶의 박해들이 그들의 삶을 쫓아가듯 추격하듯, 예,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구나.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이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도록 그들 마음 안에서 무언가 행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고 사단 입장에선 순종이에요. 그런데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단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엇하도록? 미워하고 박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의 충동에 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의 시대를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고 이세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가져왔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교였던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고 그를 충동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드세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세워놨는지 성경 말씀 보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바댜라고 하는 궁궐 내신이 대신이 숨겨서 어떻게 보면 떡과 음식을 공급하고 있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명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요, 모든 그리스도에겐 박해와 고난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었던 100명의 선지자도 있고, 분명히 7천이라고 말하는데 7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색, 무미, 무취,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사이에서 그저 마음 안에서 난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완벽하게 그들과 동화되어 자신의 자취를 감춘 이런 7천 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이 불시험 같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존재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굴 속에 가두고 나를 감춘 100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어느 순간 너와 내가 다른 게 없어,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전혀 표신하지 않게 자신을 그들 속에 섞어버렸던 7천 명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본받고 싶은 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실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갈멜산의 큰 승리를 만들었던, 박해를 이겨내며 꽃을 피웠고 박해를 이겨내며 열매를 맺었던 엘리야.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엘리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다가오니까 어느 순간 나를 굴 속에 숨기며 전혀 드러나지 않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라, 굴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 회사 생활할 때는 전혀 교회 다니는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너와 내가 다를 게 하나 없이, 그런데 주일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평일날 보면 완벽한 그냥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7천명의 사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만 박해 때문에 변질되고 박해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지만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연단되어져서 주님의 큰 승리의 기초가 되는,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실제적인 어떤 교훈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0: 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이다. 본을 끼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만을 위해서라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살아갔던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딱이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3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33년의 시간, 또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되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치를 이루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쭉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쭉 나타나 있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베드로 전서에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본을 끼쳐 너희들로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쫓아갈 삶의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고난을 받은 삶 중에 예수보다 큰 인생이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셨는가? 어떻게 그 고난의 때를 버티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은 22절, 23절, 우리 성경 구절을 잠깐 볼게요. 시작.
1: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0: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 속에서도 자신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왔다고 해서 박해 때문에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박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갔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가 욕을 받았다고 욕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위협을 받았다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그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색깔을 지켜가며 내 삶의 태도를 지켜가며 그냥 어제와 동일하게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과 고난당한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 저들이 하는 거 모릅니다. 저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어둠의 영이 충동시켜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른 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누구의 인생에 배어 있었어요? 스데반의 언어 안에 그대로 배어 있었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은 박해 속에서도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화가 나도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손에 나도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략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욕에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위협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는군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할수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은 할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주님은 할수 있어. 그러면 진리는 누구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0: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삶을 주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라 느껴지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내 인생의 일기에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아, 고난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거야. 내가 욕을 들어도 욕하지 않을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의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한 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0: 여러분, 우리가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를 상대하며 위협하지 않고 내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지켜가요. 지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누군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죽었던 양심을 깨우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때로는 감화, 감동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한테 자꾸 술 권하고 뭐하고 같이 도박하자고 이렇게 말하지 마. 저 사람 교회단 권사님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며 상황을 도와주는 돕는 천사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정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야,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빛이 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데도 당신의 얼굴이 햇살같이 밝으니 스테반의 얼굴 같은 그 얼굴, 도대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한하게 올곧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겨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를 부탁하더라고요. 자신이 힘 있는 존재이지만 그 힘으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참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걸 참아내는 기가 막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내 삶에 결국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지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스스로 보복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슴에 새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의 묵상만 더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0: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 여러분,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일들, 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삶에 면류관의 간증으로 삼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박해가 간증이 된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는 간증이 된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거 보자고요. 제가 하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장로님이 당뇨 걸리신 분이었거든요. 당뇨로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어요. 당뇨 걸리면 최소한 두 가지, 식이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해야 돼서 하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딱 맞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인사하고 다양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달콤한 남자예요. 달콤한 남자가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아, 목사님, 저 당뇨 환자라고요. 제 피에 달콤함이 흘러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자긴 인생이 달콤해져서, 그래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오히려 건강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뇨에 걸렸다는 걸 내 인생이 달콤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박해 일들이 일어날 때 겉으로는 못 웃어도 기도하면서 속으로 웃자고요. 아,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내 인생 크게 쓰시려나 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간증을 세우시려나 보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지지 않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3: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의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나라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친구가 뜻밖의 질문을 하더래요. 죽기 딱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성경 속의 강도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보니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부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기 딱 5분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참 솔직하면서도 엉뚱한 고백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 목사님은 친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생겼다고 해요.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맞지만 진짜 문제는 그 마지막 5분이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이죠. 마지막 순간을 내 의지대로 계획할 수 있는 만큼

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고요. 야,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겸손함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시간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가지 뭐. 내일부터 착하게 살면 되지 하며 소중한 결단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호흡과 생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한치 앞도 모르는 내일의 염려나 먼 미래의 계획에 마음을 빼앗기보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최고의 선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5분을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금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강수미입니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든든한 법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긴 말씀의 법이죠. 우리가 이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수정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이 어지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 바로 한번 그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후에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 어떤 분 기다리고 계신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특별히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 기둥처럼 섬기시는 김안준 집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억지로 교회를 10년간 따라다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방송 내용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완준 섬유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참 반항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큰 톡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안준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큰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애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부산 큰터교회가 놀라운 교회입니다. 네. 단일 교회로 지금 5년간 무림구슬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 최다 출연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웬만한 교인분들은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해나가고 계시다면서요?
2: 네. 네, 저희 큰터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0: 대부분이?
2: 네, 성경에 열심히 읽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0: 야, 네. 뭐, 교회 나가서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모임도 있다면서요?
2: 아, 네. 화요일, 목요일은 같이 모여서 그날 분량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0: 야, 네. 큰터교회에서 1년 1독 했어요.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겠네요?
2: 아, 네, 그렇죠.
0: 오늘 성경의 무림 곳으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긴 했는데 사실 남편 김완준 집사님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셨다가 억지로 지금 부인 따라 나가시게 됐다면서요.
1: 그죠. 네.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신기하네요. 네.
0: 이 자리에 본인이 있는 게 신기해요, 지금?
1: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네. 아주 은혜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뭐 옆에 계신 우리 서미애 집사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0: 야, 네. 서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은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2: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청년 때 제일 확고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믿지 않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는다.
0: 아.
2: 네, 또 하나님을 아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이었거든요.
0: 그랬군요. 네, 네, 네. 근데 마침 만난 오빠가 네. 믿지 않는 오빠여서
2: 네, 네.
0: 교회 안 나오면 오빠랑 함께 할 수
2: 네,
0: 없어요.
2: 네,
0: 그러셨군요.
2: 맞습니다. 네.
0: 정말 서 집사님 사랑하셨군요.
1: 그죠. 네.
0: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를 나갔어요.
1: 못 모르고 간 거죠.
0: 못 모르고. 네. 여기까지 올 줄도 모르고.
1: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자, 우리 서 집사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처음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아, 저도 이렇게 은혜롭게 믿어야 하는데.
0: 네.
2: 좀 불순하게도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0: 네.
2: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삶을 사는 것에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뭐 짧은 시간 네. 다 설명할 수 네. 없지만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2: 네.
0: 괴롭다
2: 네. 뭐 네. 맞습니다.
0: 그런 생활 중에 있었군요.
2: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요즘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억울할 수는 없다. 힘들 수 없다. 죽어서는 꼭 천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장 다음 주에 너네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0: 야.
2: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큰터교회는 20대 초반에
2: 네.
0: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큰터교회가 개척교회였단 말이에요.
2: 네, 네.
0: 교인들이 몇 명 없을 텐데
2: 네.
0: 그 처음 나가셔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 아 제가 큰터교회를 이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여서
0: 네.
2: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문창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네.
2: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0: 네.
2: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큰터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0: 그 청년 시절부터
2: 네, 네.

0: 그때 교인 수가 많지가 않을 때였다면서요?
1: 네, 그때 대부분의 교인 중에 교인 중에 대부분이
0: 아,
1: 노숙자분들이셨고,
0: 노숙자 사역을 하셨을
1: 네,
0: 때니까.
1: 노숙자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0: 야.
1: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네.
0: 몇명안 되는 교인들이었고,
1: 네.
0: 그중에 또 돌봐야 되는 노숙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1: 네.
0: 요즘에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척교회나 좀 작은 규모의 교회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익명성 뒤에 있으면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1: 네.
0: 좀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1: 아, 그 작은 개척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할것 같고, 일손이 작으니까. 근데 저희 큰터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하거나, 뭐 어떤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보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이제 꼭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교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 아, 이 큰터교회를 꼭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0: 우리 선미의 청년의 마음이 참 온유하고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1: 그
0: 드네요.
1: 마음을 주셨죠.
0: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거의 지금 큰터교회 개척 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오빠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돼 하고 나간 게또 큰터교회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문창원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교회 이름이 100건은 나오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2: 기억나죠. 많이 이상했죠.
0: 뭐가 이상했어요?
2: 그안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약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안 그래도 조금 약간 이상하다, 뭐좀 다르다라는 그 좋은 쪽이 아니라 약간 굳이 뭐 이렇게 주말까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극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절이었죠. 근데 뭐 사랑하니까 또 가야 된다니까.
0: 우리 서집사님 얼굴에 지금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2: 뭐 사랑할 때는 하늘 별도 따주니까.
0: 야, 미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갈까? 그런 거예요?
2: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생각 이상으로 더 이상했어요.
0: 이런 거 누구 잘 들어보셔야 돼요. 초신자가 교회 나오면 우린 다녀서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땠어요?
2: 일단 뭐 예집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성도분들이 좀 약간 노숙자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게 이제 한개 걸려 있었는데 이제 커다랗게 해서 300 선교사 파송 그렇게 적혀 있는 건 거예요.
0: 개척교회인데.
2: 네. 그 사람은 몇 명? 뭐한 30명 정도 되려나? 그런데 뭐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 뭐좀 약간 이상한 곳 아닌가.
0: 그 TV에서 보던 약간 이상한 그런 대로
2: 네네.
0: 생각하셨구나.
2: 네. 많이 이상했습니다.
0: 재밌는 거는 그렇게 나오다가 결혼하고 약속을 일단 지켰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2: 네.
0: 근데 지금까지 다니고 계셨어요.
2: 그죠.
0: 어떻게 이렇게 오래 신의를 지키셨어요?
2: 처음은 그런 마음으로 일단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계속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이상함이 약간 이렇게 뭐 거부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나중엔 특별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0: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2: 네네.
0: 한편으로는 우리 미애를 레이 집단에서나 빼놓아야겠다.
2: 그죠.
0: 그 생각은 늘 갖고 계셨다면서요.
2: 10년 동안 했죠.
0: 10년이나요? 교회 다니면서
2: 네.
0: 틈을 봤군요.
2: 네.
0: 아, 이 단체에서 내가 꼭 빼오리라.
2: 네.
0: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 전략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0: 전략까지.
2: 네. 그뭐한 번씩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이렇게 교회에서 또뭐 약간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뽑으니까 약간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0: 네네네.
2: 그때가 이제 기회다.
0: 잘 됐다.
2: 생각. 예. 그거를 이제 조금 비집고 들어가서 약간 이거를 좀 극대화해가지고
0: 극대화.
2: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않냐.
0: 아하.
2: 예.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네.
0: 근데 그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분이다. 이를테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정 간첩 같은 거네요. 이 사람을 내가 끝내.

0: 내가 교회에서 빼내리를 하다가
1: 네.
0: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2: 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너무 뭐 꿈이라고 할 게도 너무 그런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단 세상에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0: 아.
2: 네, 제가 느낄 수 있는 저기 멀리서부터 계속 그냥 저 중심으로 좁혀져 오면서 사라졌어요.
0: 세상이.
2: 네, 사라지고 공기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지푸라기도 그냥 사라졌어요.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죠.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공간으로 아직 살아있지 않은 공간으로 피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녔는데
0: 네.
2: 결국에는 이제 다 사라지니까 제 발 밑에 이제 동그라미만 남게 되었던 거죠.
0: 네.
2: 또 방법이 또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또 기도했죠. 그냥 이제.
0: 꿈에서.
2: 네. 네. 살려달라고 이렇게
0: 네.
2: 예,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동그라미가 점점 좁히다가 멈췄어요.
0: 아.
2: 예, 멈추고 그냥 그 밝음과 그 마음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었어요.
0: 아.
2: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아, 이 세상에서 뭐 누구라도 어디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아멘. 거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0: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10년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완준 우리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서 집사님이 사실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만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10년 동안 그냥 나가고만 있다. 어떠셨어요? 처음 남편분 교회 나갈 때는?
3: 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죠.
0: 네.
3: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 이게 칭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늘 본인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기가 교회는 나가겠다. 하지만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그렇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듣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나 이런 부분들도
0: 네.
3: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하.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0: 네.
3: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0: 네.
3: 네 그리고 혼내도 보고 네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시도했었죠.
0: 처음 마음이랑 좀 달라진 거네요.
3: 네.
0: 처음에는 나가 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3: 네.
0: 했는데
3: 맞아요. 네.
0: 이제는 술 담배 듣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3: 네.
0: 했으면
3: 네.
0: 하는데
3: 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한 거죠.
0: 아.
3: 네, 막 근데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네.
0: 김 집사님 어색하게 웃고 계십니다. 옛날 뭐 죄책감이 좀 드십니까?
1: 미안하다.
0: 아, 이거 고관 담사가 미안하다 이거 나온 거는 최고로 사과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뭔가 남편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3: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0: 네.
3: 이게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어리석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 안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0: 네.
3: 이렇게 하나님한테 참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제 사랑의 고백 같은,
0: 네,
3: 사랑의 고백 같이, 그래서 성경을 거의 하루 종일 봤어요.
0: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눈 떠서 시간,
3: 네, 시간 날 때마다
0: 계속 네, 보셨다면은 네, 하루 뭐 한 100장, 200장 이렇게 읽어 나왔을 텐데요.
3: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성경이. 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0: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네,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던 게 네. 다시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하. 그래도 나를 혼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아하. 그때부터 다시 이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에서 네. 더 기도가 되고
1: 그래서 뭐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두 분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들을 셋이나 그래서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첨언해드립니다. 성경을 지금 재밌어하고 봤다고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럼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또 전국의 여자 집사님들이 나도 오늘부터 성경을 좀 봐야겠다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봐나가기 시작하면 될까요?
0: 아,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이 책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네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1: 성경 보는 관점을
0: 네네 성경이 그냥 뭐 이렇게 율법적인 책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시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 고백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1: 야.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달리 보인다.
0: 네네.
1: 은혜가 된다.
0: 네네.
1: 남편이 용서가 된다.
0: 네.
1: 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큰토교회 우리 김한준 집사님, 서미애 집사님 부부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 김 집사님께 감동을 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심전을 억지로 나가면서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는 그 교회 안수 집사로 기둥 같은 인물이 됐거든요. 김 집사님 옛날 얘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2: 감회가 새롭네요. 네.
1: 감회가 새롭습니까?
2: 네.
1: 지금 교인들도 보면서 김 집사 옛날에 그러면서 감회가 새롭겠네요. 네.
2: 너무 자세히 나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네. 세신자들은 우리 김 집사님 믿음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2: 네.
1: 자, 성경을 이제 한 달에 1독씩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2: 문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1: 네.
2: 겉면에 평소에 많이 하시니까,
1: 네.
2: 근데 다수에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1: 네.
2: 어느 날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1: 적정하고 부르셨군요.
2: 네, 제가 또 1대1에 약하거든요.
1: 네. 네.
2: 또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고,
1: 네. 네,
2: 조직생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순종했습니다. 네.
1: 뭐라고 하셨어요? 1대1로.
2: 성경에 또 한 달에 또 해라.
1: 길게 얘기도 안 하시고.
2: 네.
1: 한 달에 또 해라.
2: 네.
1: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 한 달에 또 하고 내일부터 문자로 한 달에 또 한 거 문자 보내고 감사 제목 5개 보내고
1: 매일?
2: 네. 큐티 한 거 보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1: 끝이에요 그게?
2: 빠지면은 벌금 100만 원이다.
1: 야 네. 뭐 빌드업도 없네요. 훅 들어오네요 그냥.
2: 네.
1: 잠깐 와봐라. 한 달에 또 해라. 매일 문자 보내라.
2: 네.
1: 야,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강한 겉면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만한 얘기거든요.
2: 네.
1: 솔직히 왜 나한테 이러시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2: 네.
1: 바로 순종하셨어요?
2: 여기 건물 들어올 때도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2: 기적이
1: 일어나고.
2: 네. 네. 저는 문창 목사님을 만나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서 순종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알고 있어서
1: 네.
2: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확실히 인정하신 거네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2: 네.
1: 뜻이 있다.
2: 네.
1: 순종하면 복이 된다.
2: 네.
1: 결단을 했는데
2: 네.
1: 다음날부터 안 읽던 성경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2: 네.
1: 이게 한 달을 돌기면은 40장에서 50장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2: 네.
1: 안 힘드셨어요?
2: 많이 힘들죠. 예. 많이 힘들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피곤하기도 하고, 몇자 보면 또 잠도 오고.
1: 그렇죠.
2: 네,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읽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제일 강했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전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1: 야,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네. 어떤

0: 낙전이 있었습니까? 궁금하네요.
1: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어허. 생각을 해서 한 시간에 좀 쪼개기 작전을 했어요. 네. 한 시간에 이제 한 시간 단위로 10분을 일단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0: 네. 네,
1: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못 맞출 때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저녁이 되면 좀 약간 이렇게 양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지.
0: 무슨 자전거요?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요?
1: 네,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성경책 들고 그냥 네. 자전거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0: 아, 그 됩니까?
1: 네, 그 올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 TV 액정이 원래 나오는데
0: 보통 거기다가 네네. 휴대전화 얹어놓고 뭐 영상 보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올리면 돼요.
0: 네. 헬스클럽 아저씨들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요?
1: 아니, 그 사실은 그게 좀 일석이조예요. 제가 살이지만 4, 5kg 빠졌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운동도 되고.
1: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집중도 너무 잘 돼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0: 야.
1: 네,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읽다 보면은 이 운동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0: 네.
1: 뭔가 나름대로의 뿌듯함도 또 느껴지기도 하고.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서집사님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기특하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한 40장, 50장을 읽어 나가는데
1: 네.
0: 이제 솔직히 다 이해는 안 됐다면서요.
1: 네.
0: 그냥 몰라도 읽어 나간 거예요.
1: 네.
0: 그날 분량 채워야 되니까.
1: 네.
0: 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억지로지만
1: 네.
0: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1: 네.
0: 어느 순간부터 서집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아, 이게 은혜구나. 참 재밌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글자가 꿈틀꿈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은혜 체험을 하셨나요?
1: 일단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성경을 한두 번 뭐 100번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거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날 분량이 뭐 40장이 되면은 그 중에 그냥 한 두 문장만 이렇게 이해가 잘 될 때도 있고요.
0: 네.
1: 심지어는 이제 한 단어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깊이 또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도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 그럼 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0: 야.
1: 그런 것 같아요. 네네.
0: 참, 대단하십니다. 김안준 집사님. 네.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한 달에 일독이다. 그걸 순종하시고. 서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별명이 순종 집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목사님 말씀이나 교회의 필요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나요, 남편이?
2: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 남편이 순종 집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 20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2년 된 거예요. 이 정도 성경을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은혜 체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체험을 하시거든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1: 일단 그 제가 이제 IT 뭐 이런 개발 이런 일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럼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꼭 하는 일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요.
0: 그렇죠.
1: 매뉴얼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라는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다는 말이에요.
0: 네.
1: 그 잘못 쓰면은 이제 안 되는 건 거죠.
0: 고장나죠.
1: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의 매뉴얼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나는 매뉴얼인가? 누구인가
1: 이런 것들도
0: 나는 이렇게. 누구인가?
1: 예, 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저희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너 이렇게 살아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0: 네.
1: 그냥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0: 야, 네.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
1: 네.
0: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1: 네.
0: 아,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듣는 분들 중에 성경을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혹은 하나도 안 봤지만 오늘 집사님 간증 듣고 나도 성경 봐야지 결단하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잘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1: 매뉴얼 잘 봐야죠. 매뉴얼 잘 보고
0: 네.
1: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과
0: 네.
1: 아무리 좋은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잘 모르고 사용하면 세상을 결국은 잘 못 살 것 같아요.
0: 네.
1: 본인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의문입니다.

0: 야, 안 볼 이유가 없다. 네. 아, 우리 서 집사님도 지금 한 달에 1독씩 계속 해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첩보에 의하면 제가 첩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두 부부가 앉아서 성경을 보느라고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서 집사님.
1: 아,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그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0: 네.
1: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노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1: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 신기한 말씀들을 저한테 소망과 기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지하철을 지나칠 때도 몇 번 있었고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읽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즐거움?
0: 즐거움.
1: 네.
0: 아, 너무 이건 다른 차원의 세계라서 우리는 졸다가 지하철을 지나가거든요.
1: 아, 네.
0: 성경 보다가 지하철역을 놓친다고요? 내리려고.
1: 네,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0: 야,
1: 네.
0: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넘어가니 그렇게 되셨어요?
1: 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네.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이해하려고 읽다 보니까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똑똑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감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100% 알 수도 없고
0: 네.
1: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먼저 조금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 생각보단 제 생각을 읽고 제가 뭔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그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0: 네.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1: 네네.
0: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읽어지면 믿어지고
1: 네.
0: 또 읽다 보면 또 알게 되고
1: 네.
0: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2: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도.
0: 예, 뭡니까?
2: 성경을 읽기 전하고 후가 좀 하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어떻게 달라요?
2: 일단 성경을 읽으면 하루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루를 지내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0: 네.
2: 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읽는 거잖아요.
0: 네.
2: 오늘 자울람 또 읽고 자울람
0: 그렇죠.
2: 또 읽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그냥 뭐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고
0: 네.
2: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한 시간 뒤에는 또 몇 시간 뒤에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또 나를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런 게 조금 성경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성경을 이제 같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야,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눈을 떠서 아, 또 하늘이구나 하루구나 오늘도 힘들다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대 소망 부부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 궁금한 거는 처음 볼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20독을 좀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20독 좀 넘어가면 성경 읽는 게 좀 수월해지나요?
2: 안 수월해지죠.
0: 아, 이것도 반전이 있군요.
2: 네.
0: 방금 은혜로 왔는데.
2: 몸은 반항을 많이 합니다. 몸은.
0: 네.
2: 습관이라든지 내 몸은 일단 편하고 싶고
0: 네.
2: 더 재밌는 거 하고 싶고
0: 네.
2: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음은 기뻐합니다.
0: 아.
2: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과 몸 가운데서의 그냥 또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뭐 어렵더라도 이게 좋고 이게 기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죠.
0: 네. 우리 집사님 성경 보시는 루틴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뭐 50분 보고 10분 쉬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2: 네.
0: 아침에 눈 떠서 몇 시부터 얼만큼 보고 일반적으로
2: 네.
0: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일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는 이제 또 목사님한테 숙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0: 네. 네.
2: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큐티 말씀을 먼저 눈 뜨자마자
0: 네.
2: 예. 비몽사몽간에 일단 읽거든요.
0: 눈 뜨면 성경을 다 잡는군요.
2: 네.
0: 네.
2: 이렇게 해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0: 네.
2: 일단은 이제 짬짬이 일단은 좀

0: 조금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아, 틈틈이 많이 보시는군요.
0: 네, 틈틈이 있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네. 약간 이제 포켓 성경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또 좀 읽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짬짬이 계속 읽고 네. 너무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뭐 한 3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읽어가지고 내일 것도 좀 미리 읽어놓을까? 이럴까? 저렇게 좀 미리 읽어놓으면 좀 그래도 좀 이건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혹시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리면은 저녁까지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안 되면 그래도 하루를 보내면 안 되니까 벌금 내야 되잖아요.
1: 도대체. 그렇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성경책도 읽고 헬스장 가서 그렇게 또 읽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또 오해가 있으실 것만 또 말씀드리면 그 벌금 받아서 목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다 선교 헌금으로 쓰는 교회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잠깐 좀 봐도 될까요?
0: 네.
1: 진짜 이 손바닥만한 쪽성경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신약이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책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갖고 다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0: 네.
1: 다음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간 책이 또 따로 있고. 네,
0: 다음 날짜 책을 가져와야죠.
1: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겉표지 다 떨어졌고요. 여기 지금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셨네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째 있네.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네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이거를 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소리내서 많이 보시나요?
0: 상황이 허락하면 소리내서 읽으려고 하고요.
1: 가능하면
0: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네. 좋은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네. 뭐 이렇게 스마트 패드 네.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읽는 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는 뭔가요?
0: 근데 이게 좋던데요, 저는.
1: 어떤 면에서 좋으세요?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그냥 꺼내가지고 잠깐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네. 생활하다 보면은. 예, 차 한잔 마실 때, 뭐, 대기할 때, 뭐, 기다릴 때, 이동할 때.
1: 야.
0: 많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실은 제법 많은 시간들이 됩니다.
1: 우리는 짜투리 시간 나고 그러면은 쇼츠를 보거나 뭐, 그게 문제인데, 네. 그 보면 한 시간 금방 가거든요. 네. 근데 틈나면 성경을 보고, 어느 날은 빨리 읽어버려 깜짝 놀래고, 이래도 되는가. 그러시는군요. 자,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성경 읽기를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건 20독을 해도 힘들다, 여러분. 힘듭니다. 하지만 해나가면 그 돌파하는 지점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서집사님께서 이 방송 보고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권면 주시겠어요?
2: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재미를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전교 1등 학생이 공부는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2: 아니 물론 저도 이렇게 읽다가 조금 빼먹을 때도 있고
1: 네.
2: 이렇게 100% 채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런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 아하.
2: 제가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양이 더 많아지고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숙제처럼 여겨지고
1: 네네.
2: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읽은 날은
1: 네.
2: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분량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저희가 작심삼일 이러고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작심삼일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 그날 실패했지만 내일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1: 고등학교 담임 네. 선생님이 하셨던 네. 얘기인데 네. 공부 포기하지 말아라.
2: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뭐 읽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2: 네,
1: 너무
2: 네.
1: 일법적으로 매이지
2: 네,
1: 말고
2: 네, 네, 네.
1: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라.
2: 네.
1: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1: 다시 시작하면
2: 네.
1: 된다.
2: 네.
1: 포기만 하지 말아라.
2: 네, 네.
1: 반드시
2: 네.
1: 재밌어지는 순간이
2: 네,
1: 오는군요.
2: 네.
1: 우리 김집사님 아직 재미는 없으신 것 같은데.
0: 재밌습니다.
1: 재밌으시답니다.
0: 네.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힘들어서 그렇지. 네, 재밌습니다.
1: 김집사님도 지금 성경을 처음 이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세요.
0: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적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야? 이게 상식이거든요.
1: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0: 네, 네. 그게 상식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별로 안 읽는다가 비상식입니다. 이게 당연히 읽어야 되고 마치 그 한의학을 하시는 분이 뭐 동의보감 이런 전문

0: 이제 서적을 읽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듯이 그것도 안 읽고 한의사가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냥 이게 내가 힘들어서 못 읽겠어 뭐 이렇게 써 저렇게 써 그거는 뭐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 저도 힘드니까 이제 엄살일 수는 있지만 뭐 내가 힘듦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네. 성경은 읽어야만 되는 것이다. 네.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겸손하셔서 안 하셨지만 두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업장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의 복도 허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그것도 사실이죠?
0: 네.
1: 네. 큰토교회 성교의 많은 부분을 또 이 부부가 감당하고 있다는 또 첩보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사업이 지금 서울로도 확장이 되고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0: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사실 제가 뭘 해도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예, 좀 약간 이렇게 그 열등생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약간 비전은 청년 시절의 비전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만 받고 좀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1: 네.
0: 그 정도 어떤 이렇게 수준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1: 네.
0: 제가 이렇게 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실 건데 또 아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건데
1: 네.
0: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고
1: 네.
0: 그다음에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단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23년 된 것 같고요.
1: 오래 하셨네요.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는 한 1년 하고 그냥 망할 줄 알았거든요.
1: 네네. 너무 솔직하실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요.
1: 사실 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도
0: 네네네.
1: 또 어떤 입장에서는 간절한 또 꿈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일평생 그렇게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젊은이었어요.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때까지 해주신 거 다 알잖아요. 그 은혜를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소개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신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인간인지라 혹시나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1: 야.
0: 저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소망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 돕다라는 회사를 한 게 좀 이렇게 그 설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그냥 성도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돕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재주는 없으니까 교회를 뭐 어떻게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어떤 이렇게 제가 사무라든지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 관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어떤 이렇게 제 재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돕고 싶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요.
1: 아멘.
0: 예,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300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일단 가지시고 시작하셨다가
1: 네.
0: 잘 안 돼서 아유 안 되니까 그냥 3000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1: 큰토교는 보법이 달라요.
0: 네.
1: 300 선교사 파송은 힘든 일이다. 안 되겠다. 3000 선교사다. 엄청납니다. 네.
0: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1: 이야. 큰토교회 3000 선교사 후원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집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요 한마디 꼭 하고 가고 싶다.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 성경 읽는 것이 아마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항상.
1: 네.
2: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짜 큰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오늘 두 분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소망, 희망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암다.

0: 않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성경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큰터교회 김완준 서미애 집사님 부부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정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 우리 김완준 집사님 서미애 집사님 편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또 자동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약속노트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반응하지요. 즉시 달려갑니다.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과 랍비의 문헌인 미드라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환대를 꼽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율법을 배우러 가는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여섯 가지 덕목을 가르쳤는데 그 첫째가 병문안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명상입니다. 세 번째, 미드라시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의 좋은 점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뜨거운 광야 사막에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길을 잃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을 받아야 되기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생존의 철칙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끔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환대의 모습을 시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로, 신앙 행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한낮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허기를 달랠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환대라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정성껏 굽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살찐 송아지를 직접 골라서 잡은 이후에 종들에게 요리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옆에서 정중하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접대입니다. 엄청난 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생명부지의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죠.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 야훼 이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그네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결정적인 사건은 이 식탁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 생깁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였어요. 이 두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죠. 출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89세고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웃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예 안 돼.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웃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들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식이라는 벽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왜 비웃었을까요? 사라가 비웃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내 한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

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의학적인 소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미신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어?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준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과학,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가 전부고 절대적일까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버스가 움직이는데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생각할 수도 없던 시대예요. 불과 50년 전에 이런 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상식, 불과 몇십 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빛 중에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95%,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같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이라는 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진리라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상식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안전병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역사가 적어졌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상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웃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식이라는 벽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장난 나침반처럼 감각 없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하반부절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요, 이런 말들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면, 아마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혹시가 아니라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불신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웃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생각으론, 네 지식으론 안 된다고 하지만 내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준엄하게 책망하시죠. 우리가 비웃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내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어려운데, 안 되는데, 혹시 모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증명되는 것만 믿는 믿음 모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서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미치광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겉으로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처럼 웃는, 사라처럼 비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비웃는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구나. 안 웃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있지만 너는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상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제로인 그 순간에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에 웃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절망의 문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이삭을 품에 안는 그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얄팍한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발

0: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이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0: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다가 복부초음파에서 담석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아픈 곳이 없는데도 돌이 있다니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담석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담석은 담낭, 쓸개에 생기는 돌로 담즙 속 성분이 뭉쳐 굳어 생긴 덩어리입니다.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지방 음식을 먹을 때 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즙 성분의 균형이 깨지거나 담낭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콜레스테롤이나 색소 성분이 뭉치면서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엔 증상이 없다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담석도 흔해서 경과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담석이 담낭의 출구나 담관을 막으면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위험 신호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담석과 관련해 비교적 전형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이라 부르는 통증입니다. 보통 명치나 오른쪽 윗배가 갑자기 아프고 이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통증이 시작되거나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담낭이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스꺼움, 구토, 이 더부룩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반대로 고열이나 이 오한이 함께 오거나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은 담낭염, 담관염, 혹은 췌장염 같은 합병증과 연관이 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증상과 검사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무증상이라면 추적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통증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의심되면 담낭 절제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치료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증상과 담낭 상태, 담관 확장 여부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관리로는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불편을 유발하는 분도 있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 패턴을 관찰해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를 늘리고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며 음주를 과하게 하지 않는 습관도 보탬이 됩니다. 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담석은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증상이 없으면 경과관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열, 황달 같은 경고신호가 동반되면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두들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세종드림내과 윤범용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사는 이금덕이라고 합니다. 모타 수리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낚기, 기타, 전동기, 발전기, 모타에 관한 것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단은 다 거래가 가능하고요. 뭐 이쪽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거는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잘 풀려가게 해주셔서 조금 힘내를 내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포항 오천교회 이금덕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경남 남해하고도 창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자랐고요. 가난하게 시골에서 자랐는지요. 도시를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가지고 이런 일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20살 되었을 적에 경기도로 부모님 집에 일을 이제 도와주러 갔어요. 사실상 뭐 직장 생활을 이제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그쪽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고종사촌 형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일에서 이제 전기에 대한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배우고 익히고 제가 맡아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2: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님 댁에서 일을 배우던 이금덕 장로의 심령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1: 고모님이 이제 오산 장로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저를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데리고 갈란가 하고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부모님이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그렇게 이제 따라 나간 게 계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언젠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머리맡에서 기도를 드리시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가자고 하길래 따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새벽에 가면서도 이제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따라서 나가는데 참 기쁘고 첫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2: 사업을 하기 위해 홀로 포항으로 내려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1: 그냥 홀몸으로 차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경기도 저쪽 건설회사에서 있었는데 아내하고 두 아들은 제가 집에 가서 임시로 좀 있어라 하고 이제 회사에서 다니던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맡게 두고 그렇게 저는 화물차 1톤짜리 하나를 할부를 내가지고 이제 포항 왔지요. 포항 와서 하면서 이제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울고 다녔지요.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이제 또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제 뭐 가내공업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사업장을 빌려가지고 청림입니다. 거기가 가서 보니까는 지붕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십자가가.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갈 바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쳐도 생기지고 또 일들도 하는 거 하나하나 떼어지고 주어지고 순탄하게 또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2: 포항 오천교회를 섬기는 이금덕 장로님, 교회와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1: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 사회에서도 이렇게 또

0: 열심으로 알게 모르게 참 늦게 개의를 하시고 계시고 또 목회의 이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 교회는 또 뜨겁게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또 넓은 또 이런 포옹력 있게 해서 목회를 해 가시는 걸 보면은 참 존경하고 감사하다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1: 둘째 아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을 하면서 이장로님은 방송 선교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0: 둘째 아들이 유진인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극동방송을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한 20년 됐네요. 별로 이제 초창기 할 적에 해서 극동방송을 듣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 이제 쭉 지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연결이 되지고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1: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도구로 극동방송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0: 방송을 들을 적에는 참 저에게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졌지요.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하면은 언제나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습니다. 대단한 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결해 갈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이렇게 해서 그 방송을 들을 적에 하나하나씩 풀려져 가는 또 일도 있었고 메시지도 또 주어져서 했고 항상 방송을 차나 이런 회사에서 사무실을 틀어놓고 듣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요. 일상생활화 되어져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1: 우리는 함께 말씀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가족이며 전파선교의 동역자들이죠. 매일 극동방송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 오늘 그 전파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0: 가수가 아니래도 불러줄 노래가 있고 시인이 아니래도 읊조릴 글귀가 있어. 지나간 시간들을 꼬집아인 아집으로 나만을 지키려고 했었지.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작은 공간을 채워주고 지켜준 아내가 있어. 그곳 가정으로 나는 늦은 밤도 마다않고 돌아갑니다. 있어야 할 곳에 당신이 있었고 채워야 할 공간을 당신이 채운 그 자리. 나는 시인이 아니래도 당신을 향한 예쁜 시를 적으랍니다. 나는 가수가 아니래도 당신을 향한 사랑 노래 불러봅니다. 당신이 불러줄 나의 노래가 오늘도 해를 향해 돌아가는 해바라기 사랑에 당신의 해바라기도 사랑 안고 돌아갑니다. 내 사랑 김희성 근사 사랑합니다.
1: 이금덕 장로님의 자작시로 사모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이제는 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평안함이 언제나 이제 바라는 거고 저의 기도고 그것만 있어도 뭐 다 해결이 되니까는요.
1: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7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백미순 박사의 특별세미나,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마로니에시 공원 공연장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바나바 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일 주일 오후 4시와 6시 롯데시네마 청주 용암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상영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빛가운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